0: 야, 서성. 서성. 같이 서. 계산 좀
1: 송아. 야. 송아야다.
2: 지금 신랑 계란 공세.
3: 가로 지도 수에
2: 다리랑 아 제가 연지 가로 유동도 시비
4: 자 리허 지분 게 토리 노르드 루치와 순자 견제 공사 아 주 장정 동유 체야 거디 폐친 신유 주
2: 유주 체야 텐러 녜 순네 도스 거주 이네 치게네 용조 순자 시제네 주 근제 이메 시도 마주 녜 장정 유주 체야 기 추시디 제리용 삼 심제도 왜? 라데비치시 남자 디테러 녀 춘지시시 디긴베 너니 박자와 카용무소 듬두라 간이라다 제다 제듬두

0: 등기 찌찌시도 단다 페스 가봐 김다 너빈 길이 나 잘라 좀 수지매
1: 띵이 싱그유
0: 네 잘라 좀 수지스 나래 가방자 장수 부이
1: 제나 장군의 심해야라 다가 용말 봐
0: 대비해 대비도
1: 야메도시 니에나라 소대시미가오 랑 시미다도 유두 니네 대한 닥쳐와 소용고 지금 하라 라에 마대비게 용마시

0: 야, 산대 가시.
1: 산대 가서 가요, 봐.
0: 띵한 수공스럽다. 터주고해. 콩콩링미 공스.
1: 얘 진달라 대수어리. 세상샬라 깨가 용비.
0: 잠자 가시요. 아자 샤첸데데어리.
1: 견주 아자 샤첸.
0: 어.
1: 견주 편리 우마다. 아자 샤첸타다. 난주 지겹샬라 가로리.
0: 가시.
2: 빙도. 마르다이프. 北海道 가봐줘
3: 로마가 곰시리 가봐 교토제 네 군대시로 장게 남자들 이제 제가 집이나 미주 정구세 바 폭도 된 것이 대외양 긴이 자동으로 껴지겠다
4: 참아줘도 네가 참아야고도
2: 你家公司查查不有账，我问你查通明多，有我这的，这么些消息。两个多了，让什么这么些啊？有没？你也说查。从下个月开领的啊，拉住我生意给员工的，提名两个动作，目前员工是立住接头的。
4: 嗯，
2: 先生。 가봐 준대도.
4: 나 주세링 준대도.
2: 주세링네.
4: 먼저 나한테 주세링 사업소시야. 나 오늘 준대도.
2: 제대 용아. 선인 언니. 주세링 줘.
4: 선이.
2: 응.
4: 도스고 아. 단도 유원 미망 실손자. 바사 뒤결에 계속 숨주 터치지. 마세 미망 줘지. 친미네 잠시라 지토 마지 뒤대천 최요 마지 내니 퍼스네 친조지

0: 클라사쇼. 어. 오모두비나 포르티보레.
1: 야자.
0: 툴로 감제샤유. 도즈네 라가 듄타이.
1: 야자. 징베간 가제베.
0: 당고 미카지 라시제. 무인이 예지 바탐제 큐르륨도 타동아 가로키부제 오시기.
1: 계속 동야 망차샤. 정마사.
0: 계속 말해. 나대사. 상게 파키신 집아.
1: 아. 다고 제마소.
0: 야. 젠다가 유슈. 제마라 롤치메 봄수투네 알럽지야. 예, 나타메 쳇죠.
1: 샤케 로크지오세.
0: 정말베. 나가로드기야 테라. 상례 창초비다.
1: 니야 가로드야 고로. 텝숨 소초 스테비. 가로드야 테라. 상게 알럽아 요르베.
0: 나 주지게 상나다. 샘샤라 가로드베 겁라. 니니라 마탈레 가로드야 텝숨 스테그유. 단답도 견돔 갸드게 슈 스테비다.
1: 대알 급제 취사.
0: 급제 취이네. 장초빈다.
1: 자.
2: 아첼라. 샤첸게가 춤스고 있게 갔다죠.
3: 용아, 비게 쇼 아.
2: 레스.
3: 라니엘, 되다.
2: 어.
3: 디어치도 정마리 예체오 낭다요 마치
2: 예요 마치
3: 자 카르톤도 유네 도시
2: 레스
4: 아차 저와 시비스토아
3: 어찌 일락부 가리 디에브제 자 가치가 요바
4: 아차 난 젠치 레게 삭포디에도와
3: 어찌
4: 담사 시에유 나 저 팅디 닌 지치 년인다
3: 지 문에 담사 자시다 제스디레 제스디레 롭진급기 가로디 집에
4: 아치 교랑디다 나스네 카체 사브지 팅디기 탄데 가로디 공시 구지체 총기나 캄보다 멋도 다이니 제망은 저 팅디 심제 최고야메
3: 뭐네 담사 자시
4: 첸제게 제마 레로 탭자 세말 봐
3: 아 저니 야호쇼시
4: 아치 야야 가로디 아자 시규라 차디 땅 잡아대 심이 돌 퍼봤다 겨 말씀 못게 첸첸게 내로 탭자 센 과유 그래
3: 나래 지에제 저부제 차로 전성 미도 메스데 데들르르 주는 지바
4: 그다 원지면 메스 과유 그제
3: 지
4: 아자 제마 아자랑 가 고시
3: 지시
4: 왜 당한 년 주인다
3: 양스비
4: 아 그제 아자 권다 팅디 다 가로 클라사 용 그시 아자랑게 체크하셨스 뜻이 센트리 쇼릉 전화 마바직 대초시
3: 용아 용아 글린다
4: 요
3: 자게 오모
2: 아자라 기나무 소아
3: 텐기라야 규링 자샤 계신 마시
2: 야멘 공세 쇠나 마시 치르초가 돼도
3: 아 용아
4: 아치 서준카디 디테스글라 키라니

0: 志俊。
1: 哦，
0: 小三小姐来阿哥。
1: 用啊。
0: 志俊， 今晚你念面干哪了？ 看来给他有没有？ 小安安的郎姐让小三小姐， 用的喂。
1: 用啊， 要做啊。
0: 对答， 你是个光的，你怎么读的？
1: 你怎么读？
0: 你都怎么读的？
1: 我呢，你怎么读？ 哟， 怎么读？
0: 괜찮았어， 나한테 깨우시도.
1: 네, 다 승부이. 야, 잠마 세바래.
0: 뭐가? 잠깐 세바 대대기.
2: 사바다 구주 주고 니티 깨 먹어.
1: 쟤는 샘샤 라피야 꼬두드게.
2: 니르치 겐지 봐. 샘쇼아, 송다 공제 파고슈.
1: 谢谢.

0: 근데 내가 말했어.
1: 지게 칭락에 갈 수도.
0: 지게 칭락다 간다 수 키라 페로 숨기.
1: 시스.
2: 레러셔.
1: 라.
2: 총대이.
1: 아, 여기. 비게 된다 가려 있네. 나 가봐 줍쇼.
2: 머신가니 가로 저와시디. 슝기와 치오지. 지만 손도 친조 제비는 나신의 지역인다.
1: 시스. 지라. 되게 정말이.
2: 손쳐줘.
1: 응.
3: 小何,
0: 어찌 윤장라, 캐랑가 가체나베.
3: 섭종조야 고급도.
0: 섭종라.
3: 다른 섭종디 남규다 현의 정막시. 페리 명가다 냠래 체험시. 명가디 조 무릴 때 디네 매제제 주덥치고 왔다. 라게 주덥 디테일라 숙실하게 오고 마시베. 고급 라카고르다. 아주 명가네 미지를 두고 마시. 외미카지 댕기 체샤. 이내래 你是很清楚的生意
0: 托见哪用着啦 听我那年面个的那我下笔 面个的录制机跟也会被骂死 面具写的腾速度啦 那边查给托不起来还是下 用着那个 可不能把托见哪修理
3: 好的 我也送我是 做得让个日不这么咋切不是
0: 是吧 面个的新款录制我 怎么你做呢这岁的 你也超过做转就起来要的
3: 接着 他这个真罪的 咋找不起来要是 当被为美的 落在墙处过被骂死 저거지대기 장세 토부고르다. 니 강시대네 삼등거지.
0: 연달라 토치나.
3: 모두 직부 짐쇼.
0: 레스. 칼리피오코.
3: 롱숨 주고베 댐제디. 댄데 장성기 손자님부 댄제시오시. 손자님부디게 람발라 뒤네 장성을 요시. 계세라 매비나 코즈 댄데 토부치시. 마세 이공과 댐제도 조랑게 니르상 알레랑 냠요체요시 라 니에스 오스겹이다 다공세 조용은 마르베
1: 시스 남의 슈린가 조랑 칼레스스
3: 디니에 쇼오브지
1: 호지 다리가 장승 로니 나 십제 권해 굳이 마시로 니에 내가 입니까 랑 내가 슈디 치기
3: 랑카르 님께
1: 왜?
2: 저니 권다 클라스가 용게
1: 용기
2: 용아 채능아 고대인다
1: 용아 요거 용기
3: 그러지 왜 제나 교수교 미수구대요시
1: 지켜주루
3: 남규동신다
1: 용아
3: 자리
0: 하 간나서
3: 디고는 라고 쓰고 싶다야도 그래야 통해무고 예전 좀 하지옵시
1: 자리 등기 락도 가발 고코지 겜게 되기 재산 카카 제어 마시
0: 쓰고 라샤 징아유대 돈돌림어서 지게성 나섭소마
1: 통이 해갈꾸로
0: 낭다 먹어라
3: 나디스
1: 제일 토요
2: 찬스 지게 징락에 랑찬 돈다두게
1: 我长生了罗斯基
2: 我那是不是写出, 你是开始是他们那什么出
1: 接了张一波, 留下有吗这?
2: 长生了个主要的叫我生物去是 写书的这句话的 三百片最多呢, 大多西部没死, 是吧?
1: 六毛多写没得过
2: 갈수유, 나 보라는 맛이. 야야야, 다 갈았어다. 쏟아, 아치.
0: 哈，这个生了，可着这个啥？那么有点选成没多，一年两个写的，我那轻松啊。让开些说啊。年年，让给婆母姐了，我是那搞不有兴趣，这种事的，可不是什么嘛下面的，看他看见说了去多。三木马当过三年，可以。
3: 呀，那就我多么觉得。
0: 用啊。
3: 인다

0: 그제도
1: 정우씨는 랑다 십시리 랑 청성기 직접진이 이모 제시야
0: 나랑 가로 이모도 마신 직원이 죽인다
1: 응
0: 뭐지 고당아 칼라사 로유메 칼라세사수나 포피가 샤로 고당아래 죽이
1: 하고스
0: 바이바이
2: 연장라 키랑이께 가스네 지지세자
3: 가조래
2: 외들랜드 가봐용구시에 니에기 가녀야 원조나자 이미 짐드 셰프다 키에요 마시 키라 터지시고이
3: 때문에 시부시라도 랑가스의 백기익디 교체야구입에 마체 서두에 큰 정문도
2: 니에 럽체니에 촌날대제 지압이 촌등아 크릉아 부소자 제신 수입에급러 렉치도스도
3: 小何龙呢？那么要我听这些话的话，明天呢，你当然是来海南过去的。俺
2: 这志军，看过资料时，起码你看那个土库忙死那热。
3: 呵，早的小何全部送上，明天呢，所有人去过去，对军呢，顶最没那些个没。伊那他的老爹不去，只给老军写个苦个的，志军让他去的。只给
2: 老军去啊？
1: 喂，可俊宇，
4: 阿姐，你阿姐让去吃药。
1: 晓得。阿姐让他省着你，赶快去呗。哦。
4: 你
1: 哄阿姐让给米的，可能买不到，开店去了，明天你也是多，肯定是这么说不了。你先去呗。
4: 好，这，这是接啥不是呗？
1: 你们多。
4: 嗯。
1: 你对你药也不好，我们穷。
2: 최저계약차가수정한다최저고차가간다선도최저죽지마민성소과첨제최저수도니바사관의세하루소유매땡기치리서도세배선도최저타고샤로이내민성소관의수정한부도최저지스고리니구샤라디패시공세랑가가라더디센트고리용아딘데스권다최저죽지네토란최저니베팔태동체자라송고시베
1: 给这一边，昨天我们俩是。俩。听这只，上网看嘛，台东诉讼公司俺采取。控制大坝从受客厅从不打，控制这个月不打，控制可在买一年的这个月年忙个月是。控制同你们给七十三个月子，控制工资单你们来签都去给。我那钱呢，台东诉讼的俺拿我找不许多，现在呢给这提不赢。控制俺最你们来签，对不约呢？台东签肯给想这个的事，给你给钱的肯这多。
4: 你也签的要多，
1: 上去多是么多点么松，同多要多是伊。
4: 对的，从少合同是伢的框架也的，俺最能打要么是，谈到做的，肯定是退不下来。做的框架价位存在都是涨脱不赢呢，没是有点么子，马上签不来的，欠上的这个忙要了。
1: 对伢三不当不赢，俺最给真的框架也是，伊那这么种情有没咋，用不的啥卡子要的。
4: 马上签就买了呗。
0: 钱呢？打算是在这里。用啊，我们是打算去。现在俺就几个学生了，明天早上去接，沿途是八零千里。长生给国际名字大，最终还是呢，吃啥吃喝三不缺。俺爹呢，出席的也不多。长生路中这等这托边，俺是上面推门别尊，点接全部的。俺钱呢，俺就培训给来米大。 长生光追人不打，长生牌给准的这八零七五个，偷偷工作没事情，天气学的六三寸不过日，
2: 心酸。

지도부교도고나는라나브리삼치심주라자원에만나브치오르다라가다오내가브리라따도질로메브자이네라경고치오르다미디심치바혼약가레스카바라도토스응고하아니십시오

랑게 예니 가르쳐 봐. 랑게 노주 조사 다가 용문도 와. 오늘은 더 니어친다. 랑가 맵 잡으래. 아. 당연히라. 다가 마야 가리나. 뭐라게 아니 다가 용도 맵자. 랑통도 맵자. 랑 아자 정도에. 정도에 제. 정치에 쉐다. 정도에. 랑게 정도면 너나. 예, 좀 될 수 있다. 나 가는 맛이야.

0: 당가랑 되게 볼로 개도 잠바 제단 망체기 되루 개위라 당가랑 저 자가 수는 전형식으로 어디 개위라 이게 되죠 봐. 다 들은 가상가랑 가슈 지어야 되다. 우리 인 봐서 보러 왔다. 우리 인 가상가랑
1: 수. 라이트랑 보링 부지 고네. 처음이 지금 고네 봐.
0: 제 예. 예
1: 지하기. 버게 조심.
0: 어, 다 띵가랑 있는 지금 뒤에. 메시.
1: 글쎄. 다 저는 게라이크나 어, 전풍 쓰고 왔다.
0: 지금 이게 비는.
1: 뒤로 왔어. 전풍 친구네 송핑나 다. 어, 볼로치야 제. 전초
0: 쓰고 봐.
1: 아, 네. 볼로초리스 다 장초 쓰고.
0: 제 제 제.
1: 강제 오면 데 봐라. 초지 초지 쓰고 봐.
0: 제 제 제.
1: 아, 네. 글쎄. 다 되게 차상로 뒤규 네 정도 망부 채놈으셔 단독에 라이크나 볼 망부데 루트 유기 말이
0: 봐. 제제. 다디 강부 서루디 제디 전에 타고 가래 작단 소라든가 하는 소기 다스가람 제도 좀 봐. 예를 제 용용을 제 티 고라기 지단 추바 티 매버서
1: 추자.
0: 타고 미 따져 지 이내리 직전에 파티는 그 패지를 선 문장에 타 고라고 파 주도 좀 봐. 야 저초난 대기 걸어 봐.
1: 하티데
0: 그 디스도 좀 봐. 맨 고라바 치당은 이제 테스트 통해서로 지길래.
1: 알레세. 다 다스카 잠스는 아주 된초
0: 수슈.
1: 디튜규 근데 고도 다스카 잠디 제주의 날 시집에.
0: 어 다스카란디 주도는 방랑초. 방랑초 티고고 줘 봐. 어디 나로라. 그래서 찬주스로 채나.
1: 네세.
0: 강바 파티 땡제. 강주제 채나. 고 다스카 잠직 슈그래. 디 갭데 나랑초다. 그래서 이 티네 티치

0: 파츠 예와치야지 카고르와 기체단 가면 숨주숨주 소리 전두다 제멜 상반장 다
1: 下반장 네 세
0: 땅아랑 수대 차가 차샤 숨나 관준 지준 야준 스타디 예체나 안 타면 니부 숨부스 오라 땅아랑 수 탄데 세가 함 지체 다 셴바 안 타보다 니부디 전두 집 차베 집데 지단 망체 안 숨부디 시부디 개그와 다 되는 숨부디 되는 시도 좀 아고 안 숨이 인으로 다 시부디 지단 망체게 디제리 직주 자가티
1: 규정이
0: 직주 자가티 yūshū zūzhī chāngsāng dī zhēyirī.
1: Nāsē.
0: Hōla.
1: Xiām kī tī zhī nāng nā zū nyūm tō yāng gyār kōng kī pārshī nāng kī jī gē mīng cī kār lā, lōb chōng shī nāng tō.
2: Bōlū yīngbā. Chiu mī.
3: Bōlū yīngbā. Chiu mī.
2: Tār yūbā. Bēn cāi.
3: Tār yūbā. Bēn cāi.
2: 耕去冬瓦铲球。苏泊儿脚球。古祖修瓦球门球。香蕉球
3: 许顾波罗 香蕉球
2: 国许瓦 头球
3: 国许瓦 头球
2: 波罗尼尔切 控球率
3: 波罗尼尔切 控球率
2: 夏季子瓦 帽子戏法
3: 夏季季瓦 帽子戏法
2: 森雨烈叠吧 暴冷
3: 森雨烈叠吧 暴冷
1: 스마링게 투즈게 겐베 드링키레세 슈삼다가 시행이 가난소 지메레세 낭양갸르시에요

0: nyim zin ta chung che de tan sam to dam le xiong le mo du ge tuo yu bu ta du ne tan sam ye tian tian tun le pi ji dan de tu ru sa be ta tian ta ta da meng ju ji yong we le dun ya bu zu kha ra ta ji ta tian ling dian bie me ye tan sam zu jun hu da qi ge pyeon jong pi ji dong wa ra rang so so che ju dian yue bie tuen wo le xin le bu da kong bi yong ju ro gun de dong ju guo le ji ge shu ji xi jing ping ge nan we ga gu ke jing ge gong de ti do tu ba che de mi ri ka ge mang zo ge tom nang ta ji nang 点价从南街推脱东局吧几个给南站开进组织结合协助跟送列队母体也不出吧他女丁给马上加起了当年南站开进去编织了皮鞋东局了第一局的区别女丁抗力奇怪吧天天行着了他通共列队列队女局长吧人类有个说撒队列车点别推列机行他多不起了动画他 유법타 로르타 청정 오장제도 교류 레저 체르타 투메 고네 라다르 체리 바서 고규키 가르 레든 균류 야부 변리 예급의 경감 대자 송제 균세 메바라 사딘 도동화 지치급아 창괴바 송타 편도바 지기 지랑자 퉁규 체리 멍소 니람기 퉁중 림카 등위타 스중기 퉁진도 지네 텀진 치바타 멍핀 리시 첨부주 라다르 팅습 치에리 미멍히 니르신체로 조위 지도된비 소월장비 그리고 강리 공괴와 표기 내둔 야부 주근은 니바르토 땅기 고치주 균종타 땅 조종 제수 체로 동규 걸라 지급 수지 시진핑의 난위 가구 기진의 공들을 고아 팅습 랑디 지조 링루 팅럽진기 편종 사바 조준 차지 전주기 계린치그 시림토 체조 체주로 텀진 체리 냠신 카도록히 시림 땅 전주 규남진토 규리 체토 림카 땅 전주 조종 체수 체로 단례 균세 매바라 땅기 체수기 고체수타 삼륜니 체수 망조 직조류바 지조기 비규 체수지 체로 단례 미리카기 레지 망조기 로딩 교 매바라 땅기 거진 소타 땅기 갈년바 땅기 제수 장바지 치그 准当的心里来这把规矩他理解了心里顶着切克了比中先点把多多团别来给蓝水军械没把他推过场的当地拉萨南当给来这帮卡作用火葬心里托当他接用几句用起吧规矩他军动铁金样土子里亚及当于来这边别不压准他铁不可能切据了提着起归然为三级习子了推他那把跟托腾金切里瑞宋国据了明世抗议没别三路顶住切里 缺别长年年的找不他缺别长年有句切吧缺别长年有句动物借切合了当南公所德国协助切了当托军人瑞宋娘们写的娘们借切就他用切的瑞宋其没被把他瑞宋其没用啊瑞宋其没对不借了协助国军的当托绝张雄长给切自己国有对国别你送哪位是 王军正给这座塔国车局的兄弟姐妹继续书记习近平的南位松懈铁金的广电抗中杀毒了团结切的早晚错把他没多些年这部明白切割拉萨南大车的拉达了团结切局的腾心切把他冷路拉达了内部切的国际列界别军度的落中切割了文金丁色度把切把他去你了登真切的党员列界别国安轮把他控制去把我所主把切切头 能心就了加把钱的三路路寻到了这把他拉个林的组织切把列顿的军队动画机器官建筑车的拉到团结切局的腾心切的让多给让四个他让前边列顿第一将用给列顿全用给车的生息切割了建国路段所谓腾心切把他即建国国本港给空里卡国列顿的腾心切的加及当于列界别让跟增筑切托罗中切别这部题列给偏正末了就把切官 列个居住连锁东局车的拉达团结切据了腾心切的，机构书记习近平的那位松懈开进的广电，罗总拉达切把他，杨塔国西段李杰当晚做把他拉达切托，我军的国族给列顿卡，军队东局他送这切的，其最人路他本人人路帮的，居住连锁动画他团结切据了腾心切的，其做人路停入进给平壮沙巴组中火大旗改变，连锁那我是。
1: 吉克书记习近平写，培育起米利卡和米曼了，自我什么讲不谈，土库尔是不是能为抗争赛退别特别准确，蓝队准备班，中华米利集团操办年度队内，制度点被培养起来前300种个，让全党委给，将用给米利卡和米曼团结内置级别，让全体人员认定困难个，规定贴皮皮。
2: 对论地进去，东杆地轨等位给书记，欧阳连杆给主任加催。针对提能，七东国别地区团处罗，俺子东杆地轨给，许多县运建催班级，年冬秋季罗，宽最培育你不东杆创作罗不谈，各地地给创作出米谈，建筑面积写的别那么热些送不着。还是从一对论地进去，东杆出米兄弟创作罗局康南去，配送草被罗局不是谈，这些提醒将为宁不接来。 闽南了，俺听话儿，黑白全部约吧，俺们小时候俺心愿。天天天家里给伢子俺不怎么说，该接人我谈，明天团体老师孙娘特别，老钱操作时间硬。干脆，谈谈俺最地贵呢，明天团体解决的军队给超越全部穷呢。明天看给忙做，甚至都不行，谈不了几个地域。明天看给团体别特级别，天给地贵给地给点别，错的穷越级送不着。
3: 哈斯从一对论地进去，东杆出门兄弟，明天你是走西营忙做，吃短谈、写东、学怎么，你们都做些新月。隔离谈、批的、会的、异地说的，隔离明朝话谈，空隙明朝中，第二你们都团结什么？第几点别做些新月不是？第六落地图，东杆出门兄弟你，推个中年别，跟用明天团结一团，别团会给，别团前边打没有不是？
2: 天里，美丽卡的忙做给，偏做大用谈，即使积极前辈，我们就行事。江永所创建谈，社会团参谋，给用给美丽团结一团，别团创建谈，社会转型性。让用江谈创建，总结，甚至缩编谈，全部出去之后，别团前辈担任。年底，家的我们就不批谈，每个人你给居民写了，给用美丽团结一团，别团给参与参与不是？
3: 逻辑的宽度，这个书记习近平去中央工作组办的体，培养员教五年内，让我出去考玩，点点学会，结果是凶的。培养员的卡给密码了，中华民族集团组办都是电子前的，中华民族集团组办总共解决了工地当年，给用民族团结一团，别团去互大对关系，我最难有。
2: 咱的总第二重点、第二重组的阶段，平均每天六千克，来团入伙的入伍，六桌亲戚，六桌团嘛，特别，许多是一百五呢。社保托在每，相当阿边月白，我的说，创作了阶段都用团呢。俺俩选个体照不是，恰恰饮食送不是。你些空，我的社会三个课本重点图，当给三对人选，年着这期级别，给科级继续给一个着这进度初步写切不是。
3: 从卡谈七不卡的用为，西林招这边，快递了年招为给这套呢，等于另外，什么为各自全部套用不是？我的社会入多种，俺们这年招的呢给三块吧，养鸡还没，给个给几句给一个奖金，四句先到谈，米里卡娃儿，别的钱就是偏不偏不套就是。你我的给等于也不灵呢，米里卡娃儿团结到这几多这个，人员给是不就硬些送不是？
2: 第六年，培育习惯精准当年，罗定就同样考虑落实应。江永的空话场面，推入三百培育的等级也不灵呢。米利卡给累计忙做出，每班啊，军前每班，七六冬季，积极书记我去什么什么了年呢？提倡老师加起来培育，培育强谈能手，提倡操办，西林都是最前的，三年特别六千个，当给送这题，再当拖到单位，四轮都不如九万钱元。
3: 他不接，我做忙做接，过了个别去动呢。罗局长啊，他们就到四月节，来的啊，接进的话嘛，做了啊，当个各种公司都把他罗局了，担保上呢，再到这边不就是了？起码都，嗯，组织一些别，都要起码接的这边给他，不用他的现在都是。给用给米利团结一团，别参与组队互打前的，给个别继续给一开的当年米利卡娃儿招安他别的，俺们这些投票的工地当地，陪他能谁玩，边叫他人来贴，别的去给了工地当员。
2: 几个书记组织单位卡交心，逻辑村三对新竹马步西北四国草北，我记住卡送了一年四川塘重庆北京，或比云南解说罗俊塘别的前边解约，四国草北人西林给创作奥运两个人给昆明塘，美丽团结一团别村给团民提醒，美丽联团去联起不接来出不适应。
3: 米利卡娃儿中央电视台巧用的别的，俺们这抗力突破的，俺来他国内中华米利集团操办都是电子突破模式，地图俺们用它。 티자 냠뇽, 시수 냠뇽, 레완 냠뇽 제게 튀무도 시창매 심낭 티웨 딘조 토바 중요. 랑교 정기 카구베 사드 신주마부 시베 청용 미리 스고 속베 공미 황용정기 다딩 롭종 제부규 니 미리 튠지 중원이 안지웅원의 시에는 디기 체슈티 인바 신총시 송부지. 랑교 정기 카구베 사드 신주마부 시베 청용 미리 스고 속베 공미 우겐 시링기 다고르기 럼규나 미리 카기 망조초 시튠 냠내기 나바 강사 통교도 퍼유도 로지 롭종 제베 제덥 야부타 렁유키 퇴외탄 송디 제네 퇴규 야부치기 인시 송부지 딘링니 피게기 망도 인바타 시튠니 디기기 체진스인 여룽 장베 워타 총물라메 덥 대신 자탄타 나종기 춤슌제 미리 튠지기 메도 사드 초삼군도 차치리를 제신 지상 초시를 튀워타 깨덥기 빼발 Tini, Jigyeob Shuji ngak ju le lian zhu qeba xi yin la, Tuyreb sarbe pion chung gi ngun cu yak shu di gin.
0: Rang yu chung gi lu zhe zhen zuo gup ju xiba ta, miri gi su yun lu zhe zhen zuo gup chu bie zhen zuo mang bu xik tu jik du qeba xi. Sanay ka gi zhen shu ba cu, zhen nu yu gu duen le nam zhang ka gi ang tang bu lang yu ba xi. Jizi ni shu ning gang a zhu, mi sum ri jie bie lan chu bo lu re gu ra xi bie zhen zuo qeba xi. Chamdo ruga ki doja ni zi zi ta ju yi chung zi to ni ngari ruga li nabar giwa ta. Chong tido li gong ki doja ni zi zi ta ju kdun ki chung zi to ni ning zi ruga li nabar giwa. Hwa gai ruga ki doja ni zi zi ta ni shu yi chung zi to ni nag ju ruga li nabar giwa si. Mi sum ri gebe lan chu bolu chamdo ruga ki rumi hupu doji. Tiling changme zinu yugu duenbe chung zi ti mi changmar wangwa shik zi zi sumba si. Cha zi bolu namzang jangbe jindru ki regor jindru mangu cheba ta. Jinra mangburo tui jik tuwa jindru cheba si. Regor jindru tunzang ki cokzung nangkong ki jinshuwa ni ni che ne garso jindru tingwaan cheba si. Jindru che yu tuwa jinshuwa cui zinu yugu duenle garma saba ta cokzung ki ngrim jindru che ne tunzang jime jindru che yuinba si. Cha zi bolu hloge tumi rugaan ki rumi Zhang Haoyi, Tiring, Nga Cao Dos Gek Du Bie, Jindu Na, Rengnyu Tesam Yabu Duen Tu Ma Chung, Regor Tangbu Jindu Pam Ya, Ti Chi Ki Jindu Na, Chumze Yabu Top Chung We, Ngan Zui, Ang Tangbu Zui Lin Che Ju Yin Che Su Ma Shi. Jizi Ni Shu Ning, Gang Zui Bo Lu Nam Zhang Ki, Chi Te Tu Ngu Su Go Su Wa Shi. Nga Zhu, Nau Ju Tumi Ruga Ta, Lop Sui Ke Gung Ki, Tumi Ruga Wara Jindu Chi Ba Ta, Jindu Chi Gup, Cha Ba Po Bie, Jindu Tu Chu Ki Ni, Jeda La Shor Di Bu Cha Yu. Jizi To, Nau Ju Tumi Ruga Ki, Jin Dui Tuo Zin Lu Kang Yu Duan Bie Du Zhang Sum Ta Lai Guo Ki Chung Zhe Tuo Ni Lu Sui Ke Gong Li Nan Ba Ji Yu Ba Shi Zhe Mi Tuo Lu Sui Ke Gong Ki Tu Mi Ru Gang Ki Kuo Ge Tong Jin Qie Jia Ta Ra Du Zhang Sum Ta Ji Ge Chung Zhe Tuo Ni Nao Ju Tu Mi Ru Gang Nan Ba Ji Di Te Du Na Cui Yu Ba Shi Gang Zhe Bo Lu Nao Ju Tu Mi Ru Gang Ki Ru Mi Dong Jin Ki Te Du Na Mu Tu Zin Lu Yu Zhe Dun Ju Yin Xie Su Ba Shi Chung Ju Pin Sum Ki Jin Du Ya Cha Bu Qie Xin Yu Ye Ba Ta Pui Mi Ki Jiang Zhong Te Du Guo Su Ba Ta Lopsui Kekong Ki, Zheng Jun Jie Yi, Mi Dun Ca Ni Gu Yi Chung Zhe Tuo Ni, Yebe Sok Zhung Ki Ang Tang Bu Lang Ba Ta, Nau Ju Ding Jin Chun Jin Ki, Mi Xi Ca Ye Nga Yi Chung Zhe Tuo Ni, Pui Mei Sok Zhung Ki Ang Tang Bu Lang Ba Shi, Yeba Ta Pui Mei Ki, Ping Dong Te Dur Chi Yu Tuo, Zheng Shu Wei Ni Shu La Wara, Zheng Dur Chi Ba Ta, Tara, Ning Zhi Tumi Ru Gang Ki, Bema Nam Ji Le, Yebe Ping Dong Ki Ang Tang Bu To Ba Ta, Lopsui Kekong Ki, Tumi Ru Gang Ki, Ba San Lam Ru, Pui Mei Ki, Ping Dong Ki, Se Ge Dang Bu To Ba Shi, Pyomei ki jiang zhong ki ang tangbu togien ding zin chun zin ki ta ding ni nga zhen dur na shuk ding tangbu yin la ang tangbu rege li sam san kyo li mo chung jemar nge mi nga sam chong tu bie rao yu jie sung ba shi. Pyomei ki pin dung nam zhang ki ang tangbu togien ba san lam yue jiong yong ki lu zhe zhen zu na shuk ding tangbu yin ang tangbu toba ra ha zhang ga bu chung jie sung ba shi. Ji zi ni shu ning ki nga zhu jie bie mi chi chi ki te dur guo su ba shi mi chi chi ki jing ju ki lang dang ha zhang rin wei jin shu bie nyong xie ta sen gang le cui gang ne bu te ge yue jie lam xie ge le li ge jin shu ba cui nu shu qian bu se ba ta ta men jiao zhu ki ge su jin shu ba cui wa ki pa da ren xin qie ru zhu yue ta ra ne ju ru ga ki zhe xi zi lin ki ga ma sun zu suo ni ta ga zhe ni zeng ni ca dun ni ki tao ni jin du ti ang tang wu lang yue ba shi jie bie mi chi chi ki ang tang bu tao ge zhe xi zi lin ki Ang tang bu toba ra ha zhang ga bu chung, le xin mu tu bie zun qie ne, chung zhe te le sang wa toba qie ju yin xie sung ba shi. Xiao zhe so bie zhen dur na, ngi ri ta nao ju ru ga ni wa ra, zhen dur ting mang qie ba ju, ta ra ngi ri ki tu mi ru ga ki du zhang jik ta le wa ra ki to ne, so bie zhen dur ki ang tang bu lang ba ta, nao ju ru ga la ang ni bu to yu ba shi. Mingara shosei ki mi gerki dendru cheshin yo bashi.
1: Ani ba top ti nyongzo shamba shon, sem kibo gawa yabo shon, kyo zemona gabo yo, kyo le na surgi le.

0: 야 민기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각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당도 피타. 칭피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허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즈 사브르도 아데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디 나로데 직신다 데 벌 체념도 아데 예 신다 데 이네 야 소브도데 직신다 고데 나 소에 헝고디
3: 진짜 다야 자가 기사 자들레 돌도 주게
4: 자가 디스 스케바 케요 말에 람보로 친친의 말에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에 영중의 맨스리
5: 前三家的感情面都难。
4: 咋难过？也不是吃鱼。所以这蒙牛的代价，韩立方陪去当的这个话的。都是干么就长些婆婆当，所以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休息当呢，吃也不是零给。
5: 这要我是啥啥，都是要做苦啥了。
4: 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啥的知道？吃了呀，你没我了呀，没事是知道。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的。
1: 韩立方的屋内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玛拉的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叔，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克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6: 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鳖也多啊，比猪仔也不是多。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7: 영고 대당초에 홍고디 과부침을 송자 강반 늦지기탕 강배에서 다 재미나죠 그게 그건 저것도 와

0: 토니 랑 클라당고 숄토 베트야 유 남뷰사데 인지쇼 교소시 상마 랑가 같이 자야 되게 예
1: 야주
0: 가르쳐서 마테 그렇게 해도 왜
1: 혼나자 사토미도
0: 전민강을 두고 해
1: 어 종민
0: 말해 포규 내주도 춘주 말다 너도 양보해 나서 침부 치워지 니 포규 생각이 음식 좀 하시고 해 낙자야 혹시 나가 줘해
1: 욕쇼 자숨 정말이

0: 디군스 로십 코베 데세루미 지겹 신라다 세마가 우리도 조스가 키란 뭐 쇼리
1: 다른가 지겹 신라니 뭐 조스가 되매 나 간다 신다니 뭐 샹지바
0: 지겹 신라 됐어

0: 사가네 전수님들 세삽 속으로 해서 깨치러서기 제단 용비
1: 장초와유바 녀시그유 세바갈 다도 다제 조도 소이 제라 띵디 지구의 고르니스 잘린 측면
0: 녀시에서

0: 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你要去哪里？ 나 죽인다. 희랑이 쉬어시.
1: 나한테 옆 근처 세죠.
2: 주수역에 사실 가봐 유명신 그리. 엄지에 갈 수도.
1: 개민도 퇴자 불균이 제리시야. 심지어 마치 안난다민도 니에랑 간수네 거 어다메 랑 심지어 용글 삼주 탐부대 딘제 지그리 수승부대
2: 제일 내주 니제 라나 나 기수 마슈 아 니에 거라 랑 삼게 탁주 지쳐 미요 시스게
1: 시스
2: 喂 용아, 시스, 남사용. 댐지 죽지수나 란타가 유기.
1: 규시, 참외랑 고대어지.
2: 죽인다.
1: 장규시, 심지어 제목 왕안한다며.
2: 녀석이 없겠라.

0: 은희 변주 포격을 받게 시에게 더 냄시다
1: 갈수이
0: 아자 가리텔 갑이
1: 자 가리텔 갑이
0: 자그 시에 줘 자게 나와 조이기리 니 상시오 아자 갑이 마세 규르 후시스 내대 셰프톤도 갑이라 쿠르드 셰프톤도 갑이 더도 미신다 삼등그리라 장고요시 내 가리네 체모토 비어마시
1: 나 좀 쎄스미 Moran kabi yu.
0: Gyumses me. Nye chan gyumses shee ma shee me to. Achal kaba ayu sang towa.
1: Moran lamsu kala saya da. Nila ya ya. Gyak zun shee ya da. Lamsa zun gu du ya kabi yu.
0: Tris da ma shee da.
1: Kanda. Moran kari yi ne kabi yu. Da chi ya me ba.
0: Nga nyi dar shi asanim to de yu la.
1: 列个都列罗不写多语，从外头列大多写多语。他的那阵子了的，让他们暂时冷不冷会？俺没别个了，大多青年给米许呢，要么这边，什么这肯定有吧。 看到，让给，你自己大多写吧，也是的。
0: 也是嘛是，让自己大多写面，让允许。 아자 참마 제가 시다. 니랑 레라 보셈이.
1: 더구시가 요는 그 수구이. 깨부 쪽에 박을링면 죽진 딱다리. 나 더도 초도유.

0: 지금 진라 땜지기 고민에 기라 그도 편이에 맞숨기
1: 남자 연구럽다
0: 레스
1: 에밀리 랑게 옌진이에 대한 것 때문에도 연토 문도럽다
0: 지금 진라 가능소
1: 정전이가 나다 지금 쇼락 저와 신유키리 다 제만에 배상 제과 요마시
0: 레스 하고스

0: 가봐 겨연배.
1: 제례 저와서 뭐 딘째 여르배.
0: 어. 탄도 거소 자츠르 봐. 마세 칠레그 뉴부 털당구시. 원시. 테린 쳔미. 네 야그스 네디. 자르베.
1: 어. 디제 가봐 인스레. 민데 안게 답지.
2: 갈수 있네 예심.
0: 마지.
3: 安了，啥个气死么了么呢？明天这大牛是呗？
1: 你我那羡慕死，是你让这样我是当姐，到你个那姐下我三去。但那就去拉面吧。
3: 特地现在他下头，让你再去呢。
0: 好可是，你给。

0: Hazi, ngane chik duwal. Geji, rengchun nuzi nyungru dungju nimo. Dordu na geji nuzhu nimo. Di.
1: Takyi, tuji de miksang nimbu du. Samshua, xaxing ge zawane ma ximchi uri.
2: Hello. Qian qian, tian tong kana pepe chobu cho. Tante qibu cha xia, kina zu xie la jual tuji dan si gong ge mevchi. Yine topsi min du, teri huang xia ya di shuk qingbu zhi. 是吧? 这里面苍茫我这些个挪不得 西中啊, 滚住阿扎西 地狂在, 苍不起来度 滚住阿扎地, 看到苏斯全年扎 养的西姐, 感觉平天这个人 养的独中够了, 苍麦写了秋日 千山写了地, 肯这几里年, 鬼不清不有时 地狂了, 念苍麦测不起, 戳死点不宜 地戳地, 俺们也不肯心了 心这个戳, 苍不多 Shiel chu du, kadi min du. Shiel a di, tu su kinti jil chu bi ne, nang da min du. Tari da nye, dong zha nye ne gaya xia. Tung du mang che ge nye duwa.
3: Xie na, nga rang su dem zhe xie du.
4: Xiao da yin da.
2: Yin da. Nye guo cu mo sung. Lu bu du mi mong gu du de cha kari yin da.
3: Di nga zu zho gyong yao xie bu la. Tu zhe ge bu zhe yao da. Huang kye bu song zang. Xie ge zhu le, zhu ge gya le, du su mang xie bu da.
2: Shibe.
3: 도치 다리 미장 동르자 예 색색사가 줘
4: 어 아저토 마시 디글렘다 카체세자 추부소가 용비 마치는 용마시
2: 신나나교
0: 디키라 수르칸에 테베지로 신허보게 레그체베 신루이
1: 딱딱마 대부도게
0: 레어상마 균대능 시리 이내 전화지 딱딱한 대민도
1: 가르레
0: 토간이 바꾸는 체배 겁라 까라 등급민도 신허보게 운이디 제제 뉴샤
1: 까라디 균케문도가
0: 얌테기스 어디르샤 까라디 뉴배 겁라 신허보게 잡라 제민도
1: 예시스
5: Kumto tangbo di guo qi gu zhi, di cang mei xin gu zhi, di nian xiong a di na lu. Lu ai du.
2: Di ji le, tangbo xie. Chu jie di, lang zui qi a gi, nu bu yo zhi. Di nian dian ki qi.
6: Di nian, di guo zu se lim ta re.

0: 남산로용구이또쉬어아어
1: 야아저거
0: 초부초라티샤나로고예수
1: 태동거주조도와
0: 태동마치고로용구이거주럽지아
1: 좋았지라

0: 고문소, 숨소스.
1: 기란 차례 가르유.
0: 기란 토개가 내내기 범디 가로이. 대여제 기란다 토개 추사베 골라 개치 차고 삼초.
1: 제니 기란 감도 배다. 시다 니즈 부대 즉스단제 니시레 치무소 추게 딘제지.
0: 제자 오늘 대부대기.
1: 시다 소주세 셔터드네 대부대기.
0: 소주세 셔터드네 대부대기라.
1: 시다 대 대부대기 오동아.
0: 야메나 소녀게 단체 다시 주가. 디
1: 소녀게 단체 윤두 디게 감처지. 도시 소주세 셔터 유슈. 집에들 추다 그러시도 근데 제부거지.
0: 야메 도스나. 디 콘서블라 고문합게 변이 형도에.
1: 고문합게.
0: 직동. 야메나 직동합게 됐어.

0: 고멍 앞에 퇴블로 도와.
1: 어. 고멍 앞에 피야디. 계란을 배산 나로 줘야지. 네가 그러게 나 될래 봐. 시안을 맞추러. 도서주스.
2: 피난스이다. 신대디. 쇠쇠게르샤. 선이 처음시도. 네가 나서 처제. 저한테 도직대요. 你崔大姐姐，差不多你不三百斤的，是不是这些仙女吧？你跑门三百呢？第九年再去用百马菜，同到香港住着。天同十年给婆婆去，说是干扰事也没你们那啦，用得个，嗯，是你悄悄注意。

0: 가리 대도 제제 영수라 중시야. 메요 창핑스 돈도 랑미가 주야다 최수 상소 자스 인과 제돌라 상 치샤
1: 돈도 피스지 모두 태도 나로 승비
2: 나도 영화 만난다 돈도 영화 다음에 예 쪽도 식다
1: 문에 치즈베 피스지 저와 딘데 딩구유는 먼저 양가 태도 치규디 돈도 나 최시 딘데 치유 제만에 태도 치야디 모셔 얘기 겐키로
2: 아 니에 윤구르베
1: 장소서 이지 매우 가지 땅에 겹쳐기래 치즈유
0: 아
1: 간이스는 뒤콘了 니 안 우수제 태통 제비 다리 청세 대비는 小言 알레 참부유바 세브시라르샤 라샹유베 마체 이완 총수시라게체
0: 모디유
1: 모디유
2: 제니야 다스 쇼
1: 야야야 생긴 샹제이다
3: 지급上了,立刻资本给지급需要了给,其他的干大连接了,写了给送给,俺最最终看日下,干大最给他们配了云南面上送给。国有数字,数字三下给对,免死你要安用。

0: 지게쇼라게 친구보러 지게과랑 슐레카나 제시고 와던 그르베
1: 지게쇼라게 창성세니 맵손도 유노 자제공주 상황 치르캬야
0: 니

0: 야죠.
1: 태문이가 니질게 집이 계시 미지게래 예제제 미디 야주르베스게 집이 드리랑게 알린제죠. 이마랑게가 창생이 더왕아베 니지게 미도 제죠. 니랑 체대유 드리 진도도 고세라 틀레세비 我这是给我，我这样给这些人的话，他对不对？你爹我信不信？他的爹就这都，要我想吧。过去又不要我穷死。双双，略打，拉不略打？双双，略打钱。 당에 갈게 진유유 계실래니 맞제는 언니 그거 혈베스 강원에 자리 이지시는 시라도 장세백에 자 이지규 이내 살게 치다 장게 제도 없두게 장게 수수 유입디게 너도 제도 없두게 장님아 미간제 심바 계시든 제 제모 토비는 야로 근제 쪼제 다른 내 주에 라싱 마지
2: 陈大人，你肯定是这些有关系吗？说，让俺俺同道苦干不坚持呗。
1: 同道啥苦干干这些？秦河伯，你让俺干不冤家，你俺的丑么？你严肃，让俺干不冤家，俺多少心思，俺母亲的这些对不对？让俺干不冤家，你惹多少气不？ 我不觉得这些都没多，我杀了卡文云，一年俺俺让俺俺气不生气。

0: 아자 신대 화스톤다
1: 야죠
0: 아자 나 돈도 아자 송송 정도에
1: 장게 근데 센죠
0: 닝칸레가 센만네체 돈도 샤와레 송송스 배소
1: 是 디 송송메자 먹고도 문에 튕기
0: 넘겨 아자랑 틀어 아자 송송 대대니 공부시 다리 아자 하루부터 꽤 친자 셈나 동남아 쇼시 이내 아자랑 셈배 마시시 아자 송송 셈부터 보다 먹기지 또 심시 개야 마시 퍼스네 된대 로용시
1: 모셔예 대리 같이 해보지 난 심수코를 쉬고 친다
0: 아 남균에 진짜 봐 아자랑게 너무 좋다시
1: 뒤교자 뒤대시 돈도 뒤대치
0: 집에
1: 문에 채나 언제 성장을 이지 채우시 문안 된대 로용시
2: 여보 줘 모제나 시에토
0: 고마지 자네 가르윤에 유에만 남지 다 가쏜다
2: 장구 시에나 니라라 통신부치기유 마세응은이 냠레치에베슈고 장성응음지모도 안쇠지 장게 둘러 야우 딘데치다 코가 야우 딘데치 려도 지그리 삼삼메 나오네 로파고추
0: 도마기랑 장성도 뉴로 보차디 진시야사이 좀 대신다 게메 배진기랑 니 유키리 니마가 레드 뭐 좀 붙이 리그 즈벨라 마저 저러스도 텐카세지 너고도 없죠 이내 님지
3: 야, 어찌 어찌 고무소 고무소 아 고무소
0: 계정마 계정마시 아
3: 어찌
2: 줘봐 자 딩제스 야주 님비
0: 어
2: 계세랑 계마 삼나 나 누구 찾아주 자리야고
0: 아래 터제나 터제나 터제나 터제나 터제나 손부서였어
2: 주도 굉장히 쉬웠어
0: 고조니의 죽을 때 모두 지었어 돌로디야나 봐 터제나
2: 오늘처너 니랑 통화시라주 자 대리는 더 치즈 주고 요비 기타 미드조 강에도 스텝다가 곱다 슈지 제대라 우조 타키신이 미치듯이야 랑스르든 제 토부 타구이
0: 코즈니 주고 되면 왜 용글 생비
2: 오늘 코스 잘라 다마로야기 좀 제가 이미 신기 유배 미세야디 거브리 자 착스 시우리
0: 学吧，让给立刻资本运营三亩单边。对我那送过一遍，我那是给。哦，哈哈哈哈哈哈。接了给让俺啊，弄过车站去的，两个小时真难不行。我那个真钱不赢，伊那个让俺拿不得个嘞。俺嘞，流动忙起我接住。
4: 전달 신다면 너가 주의해.

0: Karchesu, semne yube?
1: Nga bala chenchu.
0: Rangge tabudo nga rangbala gor shinyume.
1: Kongor kesheyame.
0: Kesi rang kema samna, nga kongor shuda.
1: Gubdudu kong shuchi sobe chungishi. Masi kong barstanye ngunshi maji. Yine chabdun kati chene kongge jinsi nangshi. Chabdun medu kongge shuchi sobe shibshu lega chikri.
2: Ha,
3: 伯母，你们几把辈，顶着天热干了，差不多些哇，碰不到大猪尾的。哈哈哈哈哈！伊达，呀，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마영아. 하. 따랑게 댄티바. 땡땡땡땡.
4: 띵아 시비비.
3: 띠바베 여여랑 뉴비다. 가부도괴.
4: 가부도. 다시나 발라.
0: 다시도 랑지민라. 여여스기 유비.
1: 나 여여스기 유다. 러러스기 유메. 나래 하고면서 발라게 나 여여스 뵈제. 쿠랑 저와라. 나 저양라. 가부찬 궁고지. 암라게 나 러러스 뵈제. 저와라. 나 가구조조 나 창로 춘제. 발라는 시마찬 궁고지.
0: 전에 제러.
4: 那个人就可以吧让给他公平呗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乐 见他。

0: 나마십 가리나.
1: 란세만 내 제일 섬주.
0: 자게 디제 제비나. 나 대외 세만 내 지르 섬문도게. 念米歇当街，你在对面了，光大勇气主意。
1: 就是你是不是？今天钱管用吗？是，钱真用吗？这。
0: 让阿们来了，老清明呗。
1: 老马这，你阿们那个，吃干土对面都送给。
0: 有事，他看他咋着。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매다 너 공각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매니 취퇴시 교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매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너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비 십수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로고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

총례 리규토 튜시 요아세 튜세진 준도니 깨지 코나라 주원 조기야 뚜루 태지 당외세 뚜남지 카도티앙 르크도 켐조고 촉시 타니 카도 남제 뚜인지 튜디 샤르요 마시뉴린 큐티 나르시 모팅을 내나 대인년 잠치 동진 주신 타라 나스니 제비 쿠르키 담유

요마티 잼스윈 부자 메바 찬다 신비 럭다티 파르치뷰 당네 셔투 당장라 네사니송 쇼신치 잼냐티당 머신저와 강양 메주 실뷰 당외 샤와티 그 감동 줄듀 코니 중센 메디와 줄 그 샤나 파르키 김산네 줄라 티도 제메 줄라 장게 큐티앙 르동 티웨 첸드미 셔두키 추카토 동웨 이쳔버지 제틀라리아 무베 동조에 튀디라 샤부치 리슈르티루 카디오 림미디 세보미시 잼냐기 콜라 따잠체 처음에 결정 잼냐코니 대차 나와식 중미 왠자 샤나기 김제디 샘나 대잠샤미 지람탕 리슈르테니 머신에 콘수 퇴모나 왕와식지 니머 림신 라카르 슌주디 속자소야 직주신 리즈르 야르즈크친라 我在这位冷热提大奖，人群看他，进了集体组交流。

rizun doyi nang kwebe, lachan ngunpo teni, yi tu onwa si yueba si. Wenjang teni ngayu chowe chwedu, namyu rizun jia sun si su chakbe, semo zho jang so yinjiri. Semo zho jang ki chabu chwe, budu jia sun si du chabu yueba teni. Chabu do gyu to la, niwe chweba le, 켜봐치지 태양크 그저 제된 제지래 니외기 외미직바 독주 제진 대다 주분자라 양녀집식 양자 따나 독배 철이 티리 균두 매매롱동기 서버도 세크도 초대 제변나 미츠 대고 신켄 뉴뉴지 태양 제로 책동급제 급주 권위로 대왕키 록급직례 랑게치 세몬조장 손급 심주대네 바오신투 중네 미탑기 세몬조장 제비 제배 양규 넘부로 최고장 세몬조장키 제제리 규 장보르테 동자 가셰레 메징 디야 초종크 녀르레 마데바 갸치체른 로신 유튜 데 세몬조 장기 초도일 캡콘 림시 지중도 큐 대강라 탱은 팀게 긴은 갸레 급식리 세몬조 장티 자동 내수 캬르와레 원장 미덥기 끼비 제베 레림초 Kamdu rumse mawe tuen teni ngak tuki kane tu kuru yu. Teyang jelo nye do nish zaji lo, te dangwe chakun nishu nang. Kamdu tu be gunga chik yang me.

대양 중례리 규기 서버토세 규토 무샤니 닌다라 티규 여바식지 디게 속차 소장 나스니 마기모게 접리 딘다 용수 검럽수 교르신유 로버트 투 베 묵샤 챔버티 톰주기 세 수교로 쇼킹 강양 포미 코닝아시 대대 훈련 권에 세라 친다 잡바타 치먼 눔기 롱추 제신유 원자 파페포티 유리 무마 송와 순부 송 연식립 Gugyue Chenpo Chebe Yesip Tu Jiuxing Jorwari Masai Jiuyu Kyu Jingne Chajue Bigiyu Mugbe Longtu Sungye Khaji Yesip Tu Panchu Chonchu Cheba Zamle Sebu Chiyang Tongmi Tu

예강 귀순 자 차부티 띄우소 톰중 티수 조르스 임바시 톰중이 년다 당루 그 자야티니 로고 체시 왕유 차위 띄우 추수리 고르지 제변 제부서 규연아 띄우 칭아 톰중을 녀고와 용기유 톰중기 야르종일 랑니 속도 체위 지출 신나 체규 저와치 我跟你讲，可能最甜了，你们不怎么样，可嘛送。至于看成都，一年没去。同中国，俺们吃起了皮。可丢失掉了，给咱这样名度。可你也在吸毒，他们得劲。中门堂说不长嘛，几百的球数。믹수 니보 듀 초수 디르데 타니 아체 우투 네수 캬르 톰주 테라 타코르 타니 듀 초르 기베 튜산 샤라 就一些啥玩意儿，等住家水没了，坑坑托到没把儿，贴在十个月。

로마 사딘토 파르메 사신 동부 세보 야묘 땅네 내수에 메대워스 톰주 콜라체나 라체 그베 세흡도디 중머디 파르도 데루 쿰네 뒤줄레 셴마데 데니 흉내리 규 코나르 타르웨 덤주 지그리 태양 출란 배부터 뇌리 표송 적었어 디게 좋아 깨남 개부유 왠자 로세뷰 난키 닌자 니길하니 처진지 넘시 코나 뎀바티 로세뷰 통제 마웨 제대 묵디 롱키 리스 코도 속자 망부시 급대베 건재지슈 시카보르 교류 원앙 안서로 묵디티 예네 제오티 셰레 셀리르 통웨 고급식 톱시탐 박자롱키 양아니 차바참 제주 매바탕 무버춥주 코나 제베 윤주식 인샤지 시타 양 차바 법수 대양 차바 법 망부딘다 유체 종교 누규기 차고 송체 시작배 큐디 유배지 종교 훈읍디 친듀 대외 당쇼네 춘룩 토간 팔라 서번 균도 체체외 대 토마 히바 하찬 체외 파르게스 규 믹스에식 투비여바타 찬용 서버 토제러 히바 미 녜동 신신 송체 테니 리초 튐부식지 태양 서규 릉부티르 쳐나 대창니 매양도 독시 혼이 량산팔 싱유 태나 딱다 흉례리 규규치 양아니 서규 대 의수 내유

샤르바티 뛰슈디 참 첸조수 당시 로마야 스시 방투로 고 야르키튜 춘도와 첸키 로마니 체가 잠식 메바르 교르스 인도 예제 로마 타도르 타레 겐냠 죽슈티 옴시치 쿠사키 첼르응을 제레 로마 산투 주티라 곡탑 강양메 지신 디레기 장유지 디죽응을 제레 로마 탕 루유 참티 정신앙 신조 치신 로마 마부니 年于人数天人天大的引入西路有天气给罗妈妈不他讲金柱泥土岸萨尔萨安着提醒联想东北罗妈古里铁大了样能提忙不团圆新日天里낙습 초기 나의 슈트 지신 체식제 대범점 메뉴배 슝더타 중에르 제라 예간 진시 뚝배 대지신 현당

0: 永和来送爱你的真故差他别去罗永古要是来着要是当过
1: 손놓고 피기해줘봐 永和 피기해줘야지
0: 马上你给弄这去学校银河贵州了马当年用完也考对了皮爷考古学长院长对的南爸爸三个就没就马东面具也无解切图三个就没就马东啊
1: 我不懂不懂了爸爸啊是你为总统的命的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0: Nang baba, yunghe ge, yigi na lu chi mi du ge. Mesi pi ge cha gin, gyo tsu yo ri. Yine, le ge ku yang gu du sa. Cho we nang da me bja. Seng ju le, yu ping ku ni nyam do, wun gi ba zhu gu yu si gi.
1: Kho de le, rung zhen zhi le tong me du ge su za. Kako yori sige. Konzo sanju jida mebja. Dawa, nite mewa, lega chibu yobja duwa.
0: Tisha, tisha, ta tigo xiengen da. Xiengwa xie, xiengwa xie. Ta xiengwa xie mo. Wo. Tong ma zhang ye, lo qun ju si nye di. Ga le ka sa qin jie jiong da qiao wu ri si, lo su mo. Din zu cang mu rang ge lo shi.
1: Nye bu yi.
0: Ji xia, ta sam lo ma dong. Ya, qiu ga du da.
2: 내가 뉴스에 교회와 시도 탐지수 지든 송고체 추준 인스트럭션 내가 제자 대준 주야 교시라도 샴라 난 수련게디 롱주 말아 써야 되시야
3: 용아 교수 탐지샘 튀기체 나 도서 좀 도 쳐오래
2: 아 단더 지지 제배 가지
3: 아 그저도 내가 중송해
2: 아 이 고려 미세스 선장 철구시야 되러 뉴스데스도 탁주시야 주시 심주 제배가니
3: 뒤져 가교 탁주시

0: 기라 게마스네 모습 없지.
1: 랑 바벨레가 투쇼 주리스 럽추 미투. 제르스 순나츠 지부 유베 손나 중부자. 나 신의 뜻진 구주주. 落裂在要求所，你们看下去对啊，我。
2: 冯毅，这方腊肠清毒的，
1: 但那是的。

0: 야 요마리
1: 남자 마치다 클리클리 차주리
0: 용하
1: 이게 얘네게 더칭지게스 켄존 알 때매자 녀초게가 용비
0: 야주 아
1: 계징 마리 쟤는가 주인다 내가 도지 질조 방랄 다가 용쳐
0: 용아
1: 교아 용아
0: 윤허 패치장 레우네 굽자

0: 마 오스 라도게
1: 빨라 잘 치셔
0: 나는 예수 겹지대 로전 야구치야 용허 야 디키교
1: 기란 디 칸나니 봐
0: 제마 비게 리스나 레바 인지 튀도르치 전주 그 강부테니 거 말다
2: 빨라 풍아 그들 시민도 기란 두제마나 둘띠엠나시 니에 탑조수 매숙주 야우체니 기란 샴주시 우마시 기란 이지 구슬 두자나라 풍아 용야 구슈아
3: Mm-hmm.

0: 당도 나스탕두게
1: 유피! 유피!
2: 어
1: 유허 롤레스가
2: 유허에?
1: 어
2: 롤레무소?
1: 타도리무소에?
2: 어 가져서
1: 나는 감자질렁기 민두고야 조지로 지금과
2: 아 다치는 라 민두고에쇼 구우마리
1: 유구마리 은인님도 매매 민두고 지체입니다
2: 자네 뭐내지 성부두게
1: 아지 용아 용아 有个罗里斯，俺邻居啊，俺名都给俺注意的。
2: 行啊，
1: 注意到。
2: 收拾起来。
1: 哦。

0: 비비!
1: 아우!
0: 그리나, 나 좀 보인다! 깨워라, 터져나!
2: 제 여말이.
1: 터져나!
2: 제 여말이.
1: 자신의 롤에 좀 와.
0: 나 롤 용구 이봐. 장애 흔적 쓰여줘.
1: 엉망나게, 장애 흔적 해야 쓰기. 제장 아들 구대위.
0: 랑가를 모르지 이제. 두주도 쓰고 있어. 제장 침치 없이.
1: 엉망나 흔적도. 뇽식 흔적도.
0: 주도 매매 제재시야.
1: 아.
0: 예수고장 쓰여줘. 구도 별라라. 예산 수고하지.
1: 영아, 얘도 제 팔게 하 친구.
0: 영아.
1: 아직 안 쳐다 얘기 하 친구.
0: 아직 힘지봐.
1: 얘 친구.
3: 권두블라! 권두블라, 주정放了别走!
4: 아... 아, 씨, 윤허!
0: 얘라, 나로 요비
4: 다리구리의 용사, 갈래가 유끼리 야, 되다!
0: 됐어 얘라, 기란 더디 조업다가 얘랑 자로 요미 이내랑 가라, 또 쓰고 왔어
4: 어, 윤허 바락 뉴시 견제도 这件事明天就去别干事永和你让我们店面俺做店主兄弟我那年就拉下主张长那个俺年三天嘛说话用件店主兄弟几千个人给钱不得人免不得呢我就两个其他民族送给他都说不免免给人家听到的我那些呢 差了自己的我三处 一年让给金子拿了你最好长 过个比, 没心到这样我开处
0: 给了, 文中修图是鬼?
4: 修图没说, 一年, 给了你, 兄弟要请个多, 爹追求给两个爹, 给了你鬼会要的, 他还得见两期,
0: 给了, 托点呢, 俺罗列子, 心里有菜, 爹追求给, 得给托东西,
4: 용아
0: 오지게라 다리 나 커송 로주들 맹카나를 배다 이친사과 자샤 나 주대 개두게
4: 아, 지 사제 탑지체니 퇴계 고비도 고스 딜랍치 주제 마주시 비구나브리 대게 급속 중기 제도 갑교체 말베
0: 시
4: 유허
0: 라
4: 랑갈라 갈래카 유기리 딜레파 로제 예수야 오시게드 뭐
0: 예라 你怕罗姐站着去, 让他来给那输赢,
4: 如何? 该来告诉,
0: 徒弟嘛,
5: 罗弟嫂, 替你俺做, 出勇给促进输赢, 出战是不放了给罢了, 牛西几不远呢, 俺做年个大胆姐, 如何出光比, 听着些话要用在哈里面性格了吧你先慌了俺打出战时不放了给滚动白砸了地中穷啊地拉俺三十倍的心里走住了在表情一起来比一年大王皇母的俺最当面龙珠马拉个车轨的我有内住还把钱不也不哈过去年龄的他就要我马钱了点家天了内住还被马赛
0: 生命来代表中介团过日前长俺做女婿与不断接没求我们过桥日永和让谁不去学的得追求俺龙追马拉的车是轮马轮的得归给团结定价的天下主要要事了得追难给得随所大主要要事他呢特别准备组织个女子来军结时这组呢 俺做一件难解连接起不得这样那不是你要老在前面凑钱钱谈着小姨你们送给能追了掐过人们说对不起你们追能追了别去前头不起意陆队长身处预备

0: 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东子， 你要给我自己落的这种孤单领导的要起来一上说不起来上你救他西门东啊就送不见点西个命若不想救救说明我是的俺就送些西个马的医生东子说的去说的医生若不想俺娘都晓得俺娘都晓得西门东啊就送不见马狗说的去俺娘都晓得俺娘都晓得西门东啊就送不见马狗说的去俺娘都晓得若不想
1: 陆文夏，啥人救的陆文夏？救死救！
0: 东子，东子，俺娘都知道，养老的，俺娘都知道，救死救！
1: 养老的去！陆文夏，要是没见到俺舅，天天想着俺俩怎么还偷偷的，西门东。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근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主住君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세법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충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워자를 임바라지

0: 근데도 야 낭다미도고 거 옙샤도고 가파윤쇼합이나
1: 조저장라 니니 워글레체사 다치라치
0: 마시 도스구라 사치비게 와시카세 셉싱 메바 탄다치비노 니고레 조마시
1: 디케요로 시에 하려시 쇼어튼도 와세 갈세라 딱제시
0: 도스구다 힘도 줘

0: 근데도
1: 난다미도
0: 진짜 비스도 하매 도대체 근데 쉐브레
1: 롱주 말라 허규 제아디 난다미 쯩구지
0: 롱주 말라라 데슈 비스이베 고규 치기 치기 루부터 합게 알 참샤 최소 하셔야지네 야고르기 텐트 하요레
1: 유스입시
0: 와시 남고아 티정원에 염세지
1: 예스나 지체는 미체스기
0: 라게스나 미카스의 유튜브 스위베
2: 따라 지네 레가세스 아직
3: 더
4: 小镇
5: ，no，
4: 别去的。好，let's，
5: 出站了，俺接到那边。你去那边，你们得，让队去吧。是，你最那边你们得，队追那了，两个星期后，现在最近全部送啊。全部送。
4: 同样嘛是，也能全部送。
5: 他们中，哦，全部送。
4: 队中那最近给名字托给钱了吧？
5: 钱有嘞，钱有嘞。
4: 钱那名字得给的。let's。
0: 대충 나중에 미모 우선상 제초시 토아용

0: 요가 가상한 대다제 제가 저도 개하고 있는 도가 다리 개하고 해요.
1: 내도 내 투유자 대마 요미나 과조시
2: 사실이 내게 고용이 유나마도 저거 매매미 찌다데 유마리
0: 소래가 고고래
2: 자삼도다 농타 인스네 주도와 니에 다 같이 그리 길을 채워버다
0: 길을 채워버리 왜 니에 전수였어 내 줄라베 니무데 오다롱다 수정군에게 로그 이해가시였어 군이 인기 말아봐
2: 이기 마시
1: 나로 오시다
0: 이다
2: 아이씨 아이

0: This, that's why I'm here. Watching the guest TV in a some safe thing.
1: That's it.
2: You know? Mimi, do.
3: Chu Zhang Zhang, you okay?
4: Chu Zhang Zhang,
3: 出站长了。啊，现在罗文贝。出站长了，干么子？你是去挖掘？Let's。走。吴大龙，徐成，请你到苏达。出站了，明天再吃了一杯。吴大龙，让侬吃好多。那是意思卡死嘞！来大姐要打卡，现在得干什么？卡听到是意思，是现在的。你给你吃过。
4: 내줄하베님데
5: 니오레 개비
3: 한번 마셔. 기일 된데 노이 배달이. 컴도 제사하고 된다고 겨요 말이.
1: 샤먼종. 나야 개만 신 영도 그. 나 우다룽게 나 예초. 기스니 룽주 거디 예미도는 나 미즈지 아지 말아쇼. 디스메.
3: 젠자.
5: 타리. 예 나 예초. 기스니 룽주 거디 예미도는 나 미즈지 아지 말아쇼.
3: 용아. 请你 오늘 경고송 소수시에 계속 마십시라
1: 또 다가라봐
3: 출장라 먼저 태도
0: 범춘주
5: 출장판라
0: 대규미랑 범춘주 러비이나 측부사주고 마시비 드린 야채야 하리이나
5: 말이 출장판라
0: 你听忙学比吗？我婆婆什么送的？我婆婆姨。婆婆姨呢？农村开的亚给，老多过些。婆婆姨呢？上个名能行，长不长些，前途过些。上个钱呢？

0: 내세 도매 영원에 고쳐무소 당군의 우다 농소들의 뒤지 가르쳐 보거래 삼당과야 미도 내가 지니에 땡대 우다 농지 미리 길이냐 무지 고린이 치샤브리
1: 제네베 사브리 우주 타기지 케마리나 탑시 케메바
2: 계세 우다 농이나 뒤지 땡에게 통용시
1: 편도 미도 냐급 디디기 뒤지 세비기 고급 디디 니조 먹기면 내내내 하체브리 이내 미디 케큐니 능문도
0: 나 이 지금도 땡데 우다롱지 우다롱게 되지데 님바디브리
1: 게스모네 디데이노 제주큐니 제토마시
0: 제주 제토마르세 나 이 지금도 야군 세가지고
2: 조수다
0: 야
2: 우다롱게 제어마시
0: 가래 우다롱게 제어마르세 제나 순세브리 아
2: 계속 주도 제어마시 네 우지를 예사쇼가 친구
1: 예
2: Nazu lunga se gori riche, dakje chaga chimi yin la. Wasi dakje chaya keje, wasi karse la, suri chaya yin de, nedun kaki echi mindu. Di ma se, nazu thongbu chi du, jik chen mi leg chaya wekab la, go gyab ya lebr sengbi. Re de, nazu de juna zu yak sindu debi, mi su ime ha gung mindu, che zang. Tante ne zu di re risha.
3: Yuhu, rangi seba iji yu. Yine, bangda korda. Rangi tsoba da rikdi se, mili nyeba gena yungu marri.
2: Nye shensu. Kisi nye zui di, nimi du yung nang zui la, zaju che motu yi na, ngare gen ke je, shingri nye khache yi.
4: Yunga, Yuhu. 有機在就前面說了,聽見了推說嘛說起了,這最難看叫,都是對頭過離。讓你落去。
2: Please. 關都別了。
4: 別別。
2: 妹妹。

0: 어디 있음아? 우다룽 같이 좋았시다 내다지 임배
1: 깨자 하도 탱키네 이곳에 때 되면서 하고 없는 거에 더 늦으면 미국지지 하다
0: 조정판 깨다
2: 조정판! 조정판아! 조정판아!
3: 가채소
1: 탱키네 이곳에 더 늦으면서 더 늦으면 미국지지 하다 그래 잡아
3: 뭐야, 퍼시야!
1: 야!

0: 你要是当心前后给都是年数给的肯定是他就前后面去多些了 都是年数给,
1: 有个,
2: 都是个, 参个多的些,
0: 出这张了, 当做前面的叠度, 人在密聚在月上, 别紧急在, 都按你给牌有事的,
1: 你对你他就马前了, 几个来个, 其他撇不住,
3: 年前了, 把这个多少箱的药水给送给,
0: 多的其他缺下, 其实当个把这点嘴, 多吐马时,
3: 把这忙子别给你,
0: 第一个一个啥说不说的下, 和如何解把这把柄呢, 拖得不及,
1: 근데 내들이 인지 탁주지오리, 그제도, 현안이, 쓰도록 가.
3: 얘도록.
0: 그래서 돈 내봐. 그래 돈 내봐. 부자장라, 나 팀은 허송을 유두, 내 주대제 천유유, 이내 더 채무대 제민도. 팀은 시답대 대제, 다투시오.
1: 영아, 이제 더 나시라.
0: 레스, 많이 보시오시.

0: 오다로 로그 텐데 야구제 텐데 진짜 안 담고 싸우다
1: 아 이제 스스로 내가 야구제 치다 죽어리 라루 위팡레 쓰부도
0: 오다로 얘랑 친구지야 산지 그래 라우는 그 야스 있는 용도게
1: 스스로 네가 하고 없지 고디는 말해
0: 시조
2: 오
0: 차도 이베
2: 저기요 저기요 또 스쿠아 남산 사위다

0: 부다로 그래셔서
1: 아아 로그 텐사스 제마바야데 로드문도 다시시기
0: 아레 젠베 스트리사샤 젠베 가죠
1: 탄데
0: 저도
1: 아 저도
0: 보죠 그래셔서
2: 나다부도
0: 나다부도 수련 과요
2: 젠베 스트리사다 되는 마 되지
0: 야, 우다로. 맞아요.
1: 영아.
0: 못해다 제제야. 네 빨리다 좀라. 실시시가 좀.
2: 영아.
1: 못해다 제제. 나 지금 배가 두. 어. 딱 제 양세 실라. 다시 시.

0: 그래도
1: 와서 가서 또 다르죠.
0: 젠더.
1: 어디 보다.
0: 아,
1: 방이고 가도. 방이고다 주정 쓰기.
0: 젠 봐라. 다시 예사이. 그림이 알아서 신기래. 대사래.
1: 장가 통증은.
0: 마태 브랑게 통증이.
1: 이 사가도. 사도.
0: 마네. 이 띠그네 세베.
1: 요거. 요거. 요거.
2: 대유. 대유.
1: 요거. 김님 메이크업 보고 좀 와.
2: 계체면서 만난 다음에 수정 장근대도
3: 준비放 만난 다음에 야주아. 장근아 캡사 야스기.
1: 오다로. 나로 미에 메 테마 키바 전반에 여러베.
0: 제가 마바 걸어. 니께 시라게. 레헤게 미에 메자 전반.
3: 루빈샤. 춘다디 오다롱 저와요 마레. 겐삼가 하유. 나 대춘나 니쇼샤. 드네 서서체 춘세 캡처해 놓으샤. 더비야제 루빈팡 야요니 나 캡주. 시마도 나디나 시비유.
0: 과정아. 코르니 쇼브리. 저만에 샤만삼은 예 걸어야만요.
1: 란도도 개되유비베. 아. 더비야는 드리네즈 하요 마레. 시마도 선은 제도 두게.
2: 제수. 다게 마게다. 내 주디 토네. 나 주디 자테라. 교육 심지라. 미창마 개유에 마세. 강내 토스게레 교육시. 나 루빈손사 겐소니 교육시. 트리파로지. 상매 교육시. 라지 당린 교육시.
0: 야롱. 저도. 도스마도 나 할 제조이. 야롱. 저도.
1: 야, 기다. 자. 자. 관여줘.
2: 야, 강부들샤.
1: 장
2: 스불로죠.
1: 杨世龙啊，你在那里？哎呀！

0: Langkhor Dongwa Tang, Kala Sawa, Nyi Nyewe Gup, Bakbar Sezhu Langzi, Yufang Bakwa Zangsi Kang Du Pip Tang. Yufang Bakwa Zangsi Kang Ki, Rinpo Mibar, Nyam Lin Tang, Tsoda Nangcho, Lengshu Tuenpa Tang, Gangla Sezhu Langba, Bakbe Nyenze Tang, Lunjum Bakwa Puyunen Sega Kepa Soki, Bakbe Nyetun Yuezi, Yufang Bakwa Zangsi Kang Du Pipne, Rinmi Nga, Nyam Lin Tang, Tsoda Nangcho. Yufang Bakwa Zangsi Kang Ki, Chile Minen Zubdun Wo, Bang Nen Ju Dup Tang, Bakwa Zangsi Jiga Yuebe, Guni Pibar, Gesushu, Tanda Kabar Gemne, Nguyonga Chetzi, Yufang Bakwa Zangsi Kang Ki, Chile Minne, Kiki Bakwar, Dagyong Chibe, Sikyong Longchu Chesho La, Rimi Ngang, Nyamlin Tang, Tsoda Nangcho, Bakbe Nyenze Tang, Lunjum Bakwa Pune, Sika Kepa Soki, Bakbe Nyetun Yuezi, Yufang Bakwa Zangsi Kang Do Pibne, Rimi Ngang, Nyamlin Tang, Tsoda Nangcho, Sane, Hasa Chongki, Nyangchen Lolam, Wada Ang Choksu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Chi Sumga, Jik Jik Ye,
1: 로제파드 열기 제고 팅지기 제주 걸어 니기 고주 걸고 생제 로제파드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로제파드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나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게데 팅지기 제주 걸어 나기 고주 걷게 생제 로제파드 뷰레 더베지 타 로제파드 진짜 봐 창전 셰브 노부 섬주 나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비교이 창벌라 세시 유베 뭘라 린나 뭘라 비교이
2: 여튀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흘롱당회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디유베 나공탕 니콩크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숙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슈미 순슈 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철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니 취급 체휴 조당야 부메발 요상 치도 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슈치웨 콤보티브 디싱 기베 촌나 시용이 초보초 콤보부드타 총략계획거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티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테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초 튀친 조부용어타 대당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갸 탕급주 고고 인라 고르갸 카는 기업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1: Logipadu Rigor Hammi, Rigor Tang, Yangu Gantang Lamming, Chugu Chevashi. Hamdi Tula, Jigog Nubatin Yube, Sangu Timborzine, Jidar Gotula, Bushing Dimsi Tue, C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ue Hamula, Cherjutang, Tedu Gotube, Nubati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oke Yamatang, Tata Chanila, Gorna Gokokele, Jumigu. Penjong Logipadu.
2: 여튀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흘롱당회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디유베 나공탕 니콩크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숙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3: 哎呀，张阿姐啥？张的来多少多少个？张阿弟是几万块哟，妈的！然后罗亲戚的妈的，韩立芳的白居士当的，爹哪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跟前面都拉。张哪个也不去参与。叔叔在门口的店家，韩立芳白居士当的这个娃儿，都是干么就张姐婆婆当，叔叔张门口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叔叔当呢？
4: 这也不是邻居，这也不是差啥，都是也做苦啥了。
5: 你让那白居当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
4: 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难不了呀，那不帮不，也不是要的。
6: 韩立芳的，我那也要多。
7: 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8: 他是温州崇德强国长。 韩立芳从康，
9: 公司康龙苏，民主三百五，韩立芳从康，
10: 林国小兰皮，杰克洛特卡特，
11: 韩立芳从康。

0: 어제 배송아.
1: 어제 계속 상물 내도. 영아 영아. 야, 되다 되다. 야, 얼마 되다. 대제 세시오리. 야, 출동아. 야 되다.
2: 너무 감사. 이제 덥시 따라오지. 다른 아주니 뭐 자라고 시라샤샤.
3: 안도 주제서 전에 얘 계속 도수매비나 통계 큰 제도야면도.
4: 먼저 상황 알자서 전에 이 도수매비는 랜섬샤고 키바. 세상에 그런 게 이제 덥시 따라오나.
2: 뭔가 나 반나로 하네. 도수매는 로야 다음도.
3: 러멍 마트는 가자 소드네이 완전 가자 소바 인지도 소거리 계시 기라게 도서당수 만나비나 완전 가자
4: 아지 세상에 너도
1: 좋아 예시야 봐 년다 장마 강에 유버 완전 하고기 디디스리 완전 디트 충고디 도서 만고 요 말이 조디 디크 나로기 고요고 공고리 계시 라마 유나 저랑 저 종야 삼로 당초
5: 我就说你也想把你的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你也想做三十七头给
3: 大家记住了，得俺才敢说。有啊，都是天气比。我呀，都是天气比的。今儿上嘛，落雨。前头给的，前头都是雨多留个烟。哦，哦，留几个的，留几个的。前头送送呗。老孟，天气大话几时呢？咱查不嘛的呗。
1: 老范，俺就刚刚看了一眼，天色晴雨有了。
3: 你都有过去。
0: 哦，对不起。云鹤，云鹤，云鹤。哦。干啥子？干嘛着？干啥着？老娘大哥。他能干嘛去呗？我是亲戚，电视是你妈的，电视也是厂门，没看过的。用啊。
5: 你看这，
6: 巴丹达，起比卡，吞吞吞阿米达。我是西普查克拉。我呀，大卓。呀。哈哈哈哈哈。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哪个？这是
0: 我都是你的，你有何处准备着阿斯顿？呀，我都是你的，你自己的。没有，把他们杀。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Bu da lo.
0: A.
1: Ra su ri gu yo ro. Jeb de de ga sho.
0: A ji, su ri ng de ge jeb de de ya ro.
1: De de. De de sa da.
0: A, yang a.
1: Ran su xi, ran su, ngai yu, de yu.

0: 你让他去啊！杨老大，他去！你让他去多好的，让给旁边的读书用，读书用，把他们的，他没把他们读书，你也同学，帮他一位，帮他阿姨，你也同学，听我忙不许用，今天星期二不呗？你也同学，用啊，记得让家家几个了吧？家，是的，今天不呀，是的，
1: 许是许是，用不着，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了，老不
0: 바다주나 저 말이지. 쟤는 돌다가 싸움 기르네.
1: 라고 남만 다치. 라고 죽는 거다. 죽는 거 다치.
2: 야리 놈이 야 보여 말이.
3: 죽는 거 다치. 죽는.
0: 고마대다.
3: 죽는 거 다치. 내 교세셔. 가지. 가르쳐다 야리 여유. 꼬도블라. 코에 범대 네 고기. 네 시비.
4: 미시다. 로녀다. 너 맞게. 자. 라. 네 술래 갈쇼.
0: 라니 사바 윤구이.
2: 미리 가서 와래. 쇼시. 너도 나지.
0: 길구아.
5: 와야. 다 상 마대제. 모두 로녀 돼아. 와야. 마대아. 상 마대아.
6: 우다 로스냐디 뇽베스로스도.
5: 다디샤. 마대다.

0: 여자로 도돌아
1: 틀미 신기했지
0: 지밀로미 나리 계란이 또 어디에 떠다 미소를 해서 누구해
2: 꼰돕라 그 매일 두루수제 초만 착비
3: 네 시메
0: 나라게 도시 돈도 계랬어 어제
3: 네 가서 네 거 같이
0: 네 뒤에서 꼰냐 여름에 계란 더 어디에 떠다 초만 알았자
3: 계란 좀 많이 줘 네 대차라 차차니 미만 구기를 니니 여름에
0: 네 봐 가도
1: 이게 좀 도시 계셔. 슈다야.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슈다.
0: 라니 이게. 너와디 커서 롱을 리지 마시.
2: 꼰돔라.
1: 어제 꼰돔라.
2: 얘
1: 잡시오.
2: 꼰돔라. 꼰돔라. 가능성.
1: 나서 잡시다.
4: 기라니 이게 롱나 없이.
2: 그냥 그때 제가
1: 맹갈 게가 줘.
2: 롱지 가셔다. 요시 맹갈 게가 줘. 대기 결이 용게.

0: 인다데 니네 야 수업도 되지 쓴다
1: 뭐지 나 저의 흥거디 진짜
2: 야 민키비 너 공대부 미에바다 너 공각봐 너 주약스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도 로스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당도 피타 칭비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캅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디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4: 링고다젠게 헝고디 권제 칠러 침부인나 댐부제 능면레 심제제제 고민도 닝제 다녜 깡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레겹사 더리 있느니 링고다젠게 헝고지 권제 잠보 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젠 한고디 빠라다 아무라르 피부이나. 코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고 년과 여부 능시. 선수 용부도 와.
5: 년년제다. 너고 유고년제. 나금바 서초랑바 너주 등바 소개. 너고 대문예제. 유방 나다 나오는 소주강을 배다. 나 상화당 당시 다중제체네 KGO 진무리. 预防那达那位数据看给监管堂许诺主顾仓马人大黎明安杨明囊出了黎明陆志堂习近平囊出给借了第六点囊完钱那娃第五名不堂那娃苏杰巴斯出狼巴居住娘巴苏给年就月子预防那达那位数据看了别当那娃五日常不苏给那位年就月子预防那达那位数据看了别当预防那娃数据看给那娃莫不堂那娃张世前呢借了第六点囊完钱
6: 也用给母鸡同大言行黎明昂陆之堂习近平杨明姐能说能够当那位那句语气预防那当那位数据看了别当别当陆之堪把两个结果节主体送啊积极给三点哈斯同意杨真和浪富康明康给他追

0: 초짜
1: 나 텐조 야는 가로 텐조
0: 초짜 디윤 좀 제시라도 튀겨 고가 위협다가 마디 윤주다가 용구유 제만에다 다야 고가 위험하리
1: 디 갈세지
0: 그린이 로슈크 기가리 아메가 니세기 기가락다스쿠샤 초장 나 시르네 카트 오케 봐
1: 카트제 과주님 봐
0: 니 아메 저쪽저와 총기나 주샤 남사 총기나 내가 쇼스기
1: 총기나래가 감매베
0: 통마디 조두고가 요두 아메 무튜 치미도 최상아 배우 여비 스미레 대지로 타메 계약대 아마 덥수
1: 슈처 장통마 신라레드 그제 이메 제수도 왜 포변하기 모모토네 미과 주미도 도도스 오바 예수님이 겪으시 주의 여제 교마시 이내 단듯이 되다 따바 안주님보 대주나 내역제 따바 비키제 도수도 가지고 오시 장안주 반허 링신제 퓨종기 소부샤되 오시 공개 단듯 안디레 차풍두 대대법지 오시 미미세나라 당무나소체시 당무카지 수수로다 투자 세무기부다 가부용시 이내 당무카지 수수로다 머투네 이단체고야요마시 미상메 겐지정메자 카지게 수소겐키오시 카지게 기컵겐키오시 카지게 김살겐키오시 이내장게 수수 폭산디 문규모토고도 규규체 르도치교마시
0: 여자추자
1: 미미체나류세 람드규세리요마시 거도주를 찬롱체토나 오디미경시 따지샤 디리랑게가 소자 너겠지다
2: 云中这个的姚姐的，狄云中记不得，马记不起了。啊，这招是纯拙的。司令头不接用过一道。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司令头
0: Хавд том жепс лэм хомж гүй.
2: Хази ганжи лэм асэв чаа. Чөөр.
0: Түгүт химдэ хавшд гоо. А,
2: жисэн хавшд цаа. Чимсэв ла.
1: Нэлэ хууда. Нанча чаа хавд. Ниэл шүүчэн жэйдэ.
0: Хавд
1: том сууда. А, дай дай. Хадас мэстэ. Хази. Я. Дай дай. Хамба чаа. Бута чи гүрсэ. Нэлэ хууда. Тоос 俺俺最新的，下金交不起，阿拉妹子，去出钱的。俺俺最听闻的，泡沫证据，团队比照也会虚成，结果了，真实的收益，上面泡沫也交啊，真实的，真实的，结果真实的。嗯，哎，都不懂事。好
0: 呀，团队现在都不懂呀，拉斯，都不懂事，
1: 我晓得的。

0: 你说
1: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0: 미미차
1: 어, 두샘네!
2: 부산당라!
3: 도디지! 이샤리샤!
2: 미샤다기샘스와!
3: 시다정문동도미도!
2: 톰대야 합도! 너도 발자지! 이샤마도요도!
3: 부산당라! 너도 기다주지! 라지고기! 시부도! 야두야미도!
2: 부산당라! 비강다做的 화토바!
3: 오, 너도 얼마더는 가야도고주리!
2: 야! 저씨!
3: 얼굴아! 부산당라! 린다지 뒤돌비는 세디 디네스 쇼지 더 뒤리 이상게 두기 사지 상관이 없으시
2: 쟤는 안 쓰자는 게 비강대가 뭐지 라부수대도
3: 그대 제 유림거리 강도디게 마사야 니거리
2: 어제
3: 상담은 와
2: 서서지라 서서지라
4: 예라봐
2: 이상
4: 나가 되지가 그대지가 하지
3: 다 대시지랑래 요마스
4: 대시 가래
3: 라부지 얘기를
4: 라부지 쎄
5: 라부지 얘는 육구바래 육구바래 라부지 얘는 육구바래 가지마 김상거 진짜 겨우거래 라부지 얘는 육구바래
3: 이서 장쌤님다 장도 아지다 그거 돈도 누구야
5: 지금
3: 쟤는 쏘고 들고거래
4: 얘가 사다 지금지
3: 됐어
4: 이서 둘이자 야, 네 이상 부부수 됐다 봐라 둘이자
2: 어제 더 뛰어서
5: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2: Gosko! Gosire!

0: Nodi Padu, Yerki Chego. Tingi Zetu Goro, Niki Guju Koru Simti. Nodi Padu, Billy Dobeti Kam. Yang Nodi Padu, Jinzaba. Changjin Seba Nobusum Dulaki, Buri Yube, Pumi Dudunji, Kangdu to Kimcho. Kate Tingi Zetu Goro, Naki Guju Koke Simti. Nodi Padu, Billy Dobeti Kam. Nodi Padu, Jinzaba. Changjin Seba Nobusum Dulaki, Buri Yube, Pumi Dudunji, Yam to Pedu Yi. Changbola, Sesi Yube, Mula Lina, Mula Pedu Yi.
1: 空气恐怖清除天里同面感心引了修明孙秀家引空没有恐怖唐不提下追空得不了浪车文档热度吹空气恐怖谁谁自动给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擦弄用为企图行就躺三百七百银别七别更是擦弄给开就躺对年去归前月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七别他们天里阳性希望他他们天里地不秀七位恐怖给对地形级别从来是用意出不错恐怖部队他从家给别个刚把超用意地叫企图贴住他们着银别他们着给他给别心车迷泰迪兄去那么给七不用出现七别提前了七不错提前这么用他地他昂擦弄用为面对秀 他们恰起了国家堂古巨国国银了国家看能给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给银第二天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当月长秀秀罗家派出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钱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月日子吧军电冲过所起对群养参不月另外你过堂龙过七九阳国土啦
0: 苏布尔群起苏切列布新闻特别马切我东阳干部新闻图七六周队我给帕主日国了他们日国了他们杨九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了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月电波之内日达国图了百姓电视切为恐怕云人不一样各类可个没体外他们为了切就他天队国图的女不点预备大街切的天安人光呢 参与了国家的国家的准备品种罗杰帕主罗杰帕主一季节过天气的解决过了你的国家的国家的准备品种罗杰帕主罗杰帕主一季节过天气的解决过了你的国家的国家的准备品种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杰帕主罗 장벌라 세시 유배 몰라린나 몰라 비교인
2: 랑코르 동와탄 칼라사와 니녀외급 빠빠르 서주 랑세 유방 빠빠 장세 강도 페탄 유방 빠빠 장세 강키 日本 메바르 냠린탄 쳇다낭초 렁슈 튀바탄 강라 서주 랑바 빠빠 년세탄 륜중 빠빠 뷰네 세가 개바 소기 빠빠 네튜 유세 유방 빠빠 장세 강도 페네 日命啊 냠린탄 쳇다낭초 유방 빠빠 장세 강키 칠레미네 주빈오 방내 주드파 빠빠 장세 지가 유베 고니 페바르 거수슈 탄다 카바르 겸네 모용아 제지 유방 빠빠 장세 강키 칠레미네 키기 빠빠르 다경 지베 시경 롱주 제쇼라 日命昂 냠린탄 쳇다낭초 빠빠 년세탄 륜중 빠빠 뷰네 세가 개바 소기 빠빠 네트 유세 유방 빠빠 장세 강도 페네 日命昂 냠린탄 쳇다낭초 사네 하사 총기 냥젤로람 과다 앙족숨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숨아 찌찌게
3: 계급님 지마나 시간 팀로 로스도 뷰 막다르시 중화미마 지딘 계급 팀종 지자로 로스의 팀로 이론이 생활에 더 주집이 찌찌네수 무엇이 협작제
4: 다야 자가 기사
5: 자들레 돌도 주게
6: 자가 디스스케와 개여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맨스리
4: 这张家的捐情名都了张老公也不去吃鱼所以这门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刚不去站起婆婆当所以这门友呢去去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休息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啥啥都是也做苦啥了你让了陪去当的韩立方给吞下三不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的当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7: 韩立方的我那样多。韩立方跟踪点给阿玛拉的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叔，每周三遍我韩立方从康，林国小兰去杰克布洛特卡追韩立方从康。

0: 당제 총총기 우지랭게다 루드랭게 들구이라 내주 챔부터 제일 앞시 나 대체 구지 쏘자 나 게임 역시 이산 동즈 슈청 돈도 주자장라 군한 상문 루드 상부샤다시 사바드 슈청 나 주디 구이기 론의 충식으로 되시리 슈청문의 제는 발제되는 외토시 이내 생계 마쇠바 대주나리 외배 루드초 도티리 삼지 양자 소제바 용시 나 집이야 제도 도체무지 니가를 사용돼 슈트에 맞게야 제도 도티가지 수수라사지스 니사바 콘도 삼을 바오시 삼가 주디 그게 바오시
1: 니 不保护你过去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 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퀸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낭 차라 용장 취 서동 효 균낭 수부르 정다르 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陆冲给宋妈参拜给吧，宋看给我查土铁。刘松就说你穿哪给吧。
1: 장비게임이게임인도농아의지금인도
2: 강인스나장자소나요말이리대샘제마시시룩지펀스장제소나냠수시지도

0: 응? 아주 천나 쿨리스. 아주 정계 천나 라스트 가죠.
1: 영아.
2: 왜?
0: 콜피라.
3: 네 커튼에 같이 해시고 차후 유기. 대장 씨도 나 다리 커튼에 퍼그미.
0: 영아, 채농아 저 뒤에 구두 아.
3: 루트 되게 크티스 챵챵시 쿨치위나. 다 현재 티즈 트라단 처음이도. 내가 괜찮으시야.
4: 티즈 겨우 됐다.
0: 어디?
4: 看啥？俺这小路是哩，我不得给了小艾莎，妈不得给了小路啥，我不得给了小金啥，钱能给做事一把？看啥？俺路给伊，
0: 俺路做伊，
4: 俺给路伊，俺走路伊，
0: 俺
4: 走路伊，
0: 俺
4: 走路伊，看啥？俺这把钱喏，可是将给俺给抢当给，从哪洗哩？
5: 이내 코즈 대유네 장가 천나 매버 가리이너. 감사 小爱. 너저 갈라서 캔저 샘도 쟁우야 가래.
0: 피기 다들로디.
4: 다들로에.
0: 다들로디 마마부이너. 다들로디 마마부이너. 아주 피미 잡으지.
5: 다들로드마반테도마르베
4: 멍구다 우양시식마리 우제가중래 우누로아벙르베
0: 아주 센도기
6: 장무쌤님지 알게 마치다
4: 드디어시마르 경고필해줘
0: 시오마지 시오마지 네 다들로드 펜도 가리메 깨치치워삼주
5: 어디 천나 다들로리 천나 큰루시 천나 지교드네 라핑구 배친구치그리 장기안네 지체드 천나 다들로드 바체 최시크기로 바네 디총기 천나게 천나기 지교드네 라믹체 천나기 디오핑그리 아니 칠레 유베 장기야 천나 디제지 용그리
0: 지미에데 설나 지교 땐했어. 또 제너 장가 설나 매부 가시노.
5: 네지시네 랑게 고츠우민도 다들로디 철라티제 버그민도 완전 쓰다 피우이 메시무스.
0: 알레 단 예하코스. 다리 랭겔렐 하버지. 다들로디 소토비노. 설난츠 수평부 메싱크시. 디제 제비노 장게 설나 라스토우지.
2: 간을 겨친 부메자 나다 루키게 로스와 친구 계속 워디 너니 고드 아
7: 네 계속 야게고
2: 에이 계속 대인기리 로마 봐야 된다니 뭐지 나 로기 되게 상마이 균셔샤
6: 룩투브랑께서 톱두게
2: 난다 요마시 나듯이
5: 도스다디 다들로디 사이브리 무대서 도르베
0: 디응고초 룩기장에 가러 룩초 도쇼 체조지
8: 장구다 도쇼 챔부 유베디 로스다 저와카로제
0: 장구 유노 게후바 쇼메 싱거르고 도쇼 챔부 유노 게드서 도우지
8: 랑크 좀 주셔 드시지 게메베
0: 니 그 좀 주셔메 그러지 뜻
4: 嘿嘿 아직 타가지 고비 도도스에 참으스게
7: 고주 가르치제 까먹아 친소
4: 가리 까먹아 친에서 도고 말베 군이게 소모토 이너 키라니 야유
7: 군이게 대화서 도비도
4: 노스들이 견수 찾아야겠어 도움이 누가 쟤는 계속 가지라 이어봐 아저 커져나가 이어봐
7: 계속 슬림다 광고 맞어 계속 말이 계속 서 돌아지나 나도 내 가리 이어봐
5: 계속 소지를 갑자기 가져가
4: 네 속이 속이 제가 마스 앞이나 아주 같이 채우지
5: 군이게 수요도 없어
6: 록투부장게 니네 수요도 없지 마
2: 수요 사과총 이네 턴도 턴쪽 세시된 고기
6: 저 너 너무 뒤뒤냐 이베
2: 에이 니에게 쥐게 냠수 세일 뜻이 에이 야 에이 에이 헤이
7: 小孩子全部脱下，你们都听着。来，鼓掌！这个龙婆婆把这种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干脆给老爸指指点一把。
4: 那你叫我听哪张？
1: 俺来胡吧。
5: 可是三不认识。
4: 天子，我这样你给俺要别。
5: 我都没把握了，我这边是哪来的？我是一个人。
4: 今晚呢，啥子的俺做大不的？坦白来说，从哪点来的，俺最头疼不起个人。
7: 呜呼！
9: 昆子培养强大曲线，这是他生命多，现在了让不起他老爸主意。我是顽疾病了。
10: 将军，让。
11: 天啊，怕牛！
10: 儿子，年轻说，年轻说。
4: 江家，什么来的？
11: 我干啥的去？老天，我来的。
5: 江家，胖子没给打。铁路，你英语可真切不着。
10: 哦，海军将野生干的，矿主存在前提。
5: 现在让俺用特皮担当。
10: 哦，俺领俺们老板去啊。不过是特皮当白干的。他的张家人可吃不消的，让气的就是，连年他去接触。
5: 现在让是不是去了？
12: 罗杰派出一支队伍，挺进去解决过了，你的工作可不轻松。罗杰派出部队代表去看，让那罗杰派出侦察吧，长江西部南部松竹那里百里右边，普美对东进抗战都坚强。看到挺进去解决过了，我的工作可别轻松。罗杰派出部队代表去看，罗杰派出侦察吧，长江西部南部松竹那里百里右边，普美对东进两度配对应。长波拉三十右边，我了林呢，我了配对应。
13: 二腿一样，你没操瓦起。阿公黑龙单位常修修，落叶爬出你过去过的石头，石头那么细去，开出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钱不点月呗。阿公他年空可对群养，藏不远，日子吧。云点冲过所去对群养，藏不远。另外你过趟龙过，吃出阳光土了，苏泊尔群起，苏切列不行，温度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度。去了这段，我一爬出，你过去会当不当堂？
12: 我一爬出日国他们，日国他杨九刚当了命令，去过切不行人。他们地图了，日国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了进来，这大的国土了，百姓点不起气味，恐怕军人不养，隔来可个没。体外他们了，切就谈，铁腿国土的南部点预备，大姐去的，听俺人讲呢，七年了，国人也给国主搞点一么谈，他的七年了。国人阿的国主靠边来追美国，群众罗杰派出，罗杰派出一支队伍，挺进去解决国人，你的国主靠不存在。罗杰派出部队代表去看，让那罗杰派出侦察吧，长江西部南部松竹那里百里右边，普美对东进抗战都坚强。看到挺进去解决国人阿的国主靠边存在，罗杰派出部队代表去看，罗杰派出侦察吧，长江西部南部松竹那里百里右边。湖北对东进两度配对应，长波拉三十右边，我了林呢，我了配对应。
14: 哎呀，张阿弟啥？
15: 咋的来多多住个？
14: 张阿弟是计划开药买嘞，让婆婆老亲戚的买嘞，喊你放的排水是当的，电哪个就去找呢？人穷个面子嘞，车站站了点钱面头啦。
16: 站哪个也不去吃鱼。
14: 所以在孟勇的店前，韩立芳排球当的这个人，都先干么就站起瀑布当。所以在孟国元呢，就是地来人子去瀑布当，俺的球鞋当呢，所以也不是人给。
15: 这样我是查下，东西也做扣下了。
14: 你让了排球当呀的韩立芳给吞在沙不的人的，去落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当，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是要人。
15: 韩立芳的我那也要多。
14: 韩立芳更重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
13: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冷苏，每周三百五。韩立芳从康，
17: 林国下南去，杰克布洛车开出韩立芳从康。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8: 좀 더 비우니 다 생각다.
19: 이제 이만 세우자.
20: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21: 기랑 쯔니 드리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 레워지 지지지지.
22: 야미 김비 너군 디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유림용了小学月别小学不去了给林雨卡巴昂茶烈窝野古井初松古古古初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别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西个子路木切地葵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罗个重点年同区滚不朗罗个路穷堂不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明了大界前年
24: 明年几年个列车，毕竟避免塘铁外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塘，银铜现在酿制期，明了几只级别，几心起过比较硬。明了大家车子，明年一年团委呢，先突破了坑穷给我抓米西。毕竟避免塘铁外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期，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点月经，开连帮店卷个塘，米土脏西，木脚子鱼。
25: 普尼东瓦，王子娘子节约，开始起来米热不热七八趟，米三不米通瓦，米就团瓦，米干不说也难团圆子。毕竟避免糖，天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趟，我要来卡巴尔糖，从康南那边给观众阿就人民大街糖，人民娘们难小别，过年撇巴尔各所学三年，哈是创建邻国下浪，爬过从中给人长，陆地卡巴尔，烈火也估计，初期俺啊俺泥出，即顿松也过过过，对俺泥出。

0: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자 농 용자 나르체 용자 셀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에 셀라몬 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자 체 서동 효 균난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듀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1: 리그당 가서 디단 리그당 다리 저지 좋은 시지 나가 좀 로중기 디죠 산용장파 시지 용장 와지 용장 나고 주리다 쇼보지 용장 모세탕 신도 망장 최고 샤탕 차샤 고마 야시소 원장 최고 오모탕 세미지 취지 신도소 님나 최고 초 망장 최고
2: 로튼기 사자주의 대단히 좋아 여러분
3: 내 속의 뒤지 저블리 양승의 뒤비 문둔 카토 양차비 카세 뷰리 기자
4: 랑코르 동화탄 칼라사와 니니외급 박박 서주 랑세 유방 박박 장세 강도 페탄 预防包括张西康起日本美巴尼亚姆林堂崔德囊球冷血团巴汤刚拉色柱狼巴巴别念在堂伦中巴巴皮年四个铁巴索基巴别念团月色预防包括张西康的皮年日命啊尼亚姆林堂崔德囊球预防包括张西康起七列米年祖宾我帮念居德堂包括张西几个月别顾你皮巴格苏修坦达卡巴尔杰姆年我用啊切西 预防包括张西康起七列米内，克伊八卦大将级别西贡龙就接手了。人民啊，娘们林堂出的囊球，八百年在堂，伦中八卦平年四个铁巴索基，八百年团月色，预防包括张西康的平年，人民啊，娘们林堂出的囊球。三年，哈斯冲击杨振罗兰，我大昂脚松，卢吉卡巴，列国也估计，出气松啊，积极给。
5: 新年鱼缸品种严了鱼缸，鱼品上涨，国土统计局严冬来比。品种的严冬，品种偏偏严了不缺。中国新年鱼缸品种严了鱼缸。
6: 爸了，不给的青椒买了不拿了？
7: 啊，不过买的十个月呗。
6: 青椒买了不拿啊？
7: 这边买的十个月呗。
6: 看叫严了，看我东大，你不得参详。中国国政界。

0: 동타 사와 에 카바다나 대외 모서시
1: 공고사디 뭐네 현나 멘다고 뷰 야고도아 이 주제 야고십도 양고 야 주주디나 엿대고
2: 영고 대당 좋아해 홍고디 화부 침부 송자 강반 늦지 그다 강배 섭다 재미나 저괴 그런 척 오도가
3: 나와 원래 세부 미소나 강가지 나와 서주 랑바 나 원래 세 미지나 지다지 나 원바 나 우르바 대부 미바 소기 투슈 냠지 능중 치미 나와 내두 탁주 제고지 전수 당라 피다 나와 원바 나 우르바 능수도와 서주 랑바 나와 니제 소유지 전수 당 나와 대당 이내라 피다 무인로 소재 캔게 제주바 조우지네 탁상 기셉 주주비네 개가비르부터 나와 치주 면주 요체래 현재 양라 토보 미래 와제기 지난 년도 용지 제발에 덥시다
4: 당도 민도 보이나 리미토 당제당 십제 전리 다종 대신 리미토 배주 체조
3: 제주당 개용기 총기 갤럭시 유비 문지 나와 대당디네 편유 대비 권에 나와 내두 라수 지지 분위기 나와 대당 세월 중이
5: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산에 하수 총기 링고 샬람 파고 총총기 이점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응아 안이 추
1: 동고 쩌쩌 갈스나 강바 고마다가
6: 강바 대보여 봐 갈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헌고디 그랑 토로 대보채 쓰이나시
7: 다 뷰니에 있나 인고 딱 견고 헌고디 뷰니에 야구 쉽지도 인고 딱 견고 헌고디 견고 그 대당了 송쩌 토로도 봐
8: 用个月提炼中马主公寓意出去点了康阳桑巴拉达阿姆拉尼的地摊了托拿起把鬼提动起俺去普纳尼的先把托年婆当乐月控制了来给鬼鬼经济俺去你的心困意的地摊给错日当了大鬼卡托滚的感受
9: 어지 보면 뒤 가르치해보지 골론치 못 보자
8: 빨라다 암라게 균균하자 야구나샤 나 앙탕보담스

0: 이네 단다. 예 세바 지금 말도.
1: 야, 캐랑가 좀 봐. 무슨 짓이 녀 소여지. 캐랑 주자다. 공소시 좀 봐.
0: 예 대다 지금.
2: 신지 카다 것도 좀 사.
3: 캐랑이게 군대 신지 팀들다. 전투 라베 무디게 다고 야고겠라. 디네 토야고죠. 무디게 랑데 셰기. 예 키닐 셰오. 전다 디텔라. 카젠 보치라. 오주 랑게 랭게 체네 주토 녀기 민도 척도 야고치. 상고 클라스에 잡다가 자갱우이 되게 콘조 쪼쇼
4: 장자 신랑이 키는 근처 시고세
3: 권인다 권다 나라 로테리
4: 문에 제우베
3: 쪼
5: 레조루 친이보다 레조루 친탕구이 툼표 토르친부 세브르샤
3: 권조 키 루친이비 키스 주고리야 미란바 갸슴 조치기 두스 모두 제비나 다와 순배 능쥐라 미란바 녀동 체토그르바 녀대나 미란바 녀동 앞기 체토조 유추 라오신 라릉원에 텁시 도와
6: 书记为了如今能搞定，工作内最要多，你们应当节省吧。
3: 如今的你个，他的你的全部给深度的，脱水对图下。

0: 大力小力吉拉尼卡斯卡用吧那你立住住亲戚把坚持起来住住小力吉拉尔达斯卡用比嗯吉拉尼卡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拉尔达斯卡用吧小力吉 레프톤즈
1: 그래 나서 루진이베 제일 레샤에
0: 다리 근데 레그치디 지레지 치셈체다 지레지 후라
1: 주장장라 기랑 동호마 대니 구스베 대슈제 나서 루진이베 냠뇨상 어떻게 지 수조
2: 다가시 동호 기랑이 다가되 마유샹 루진게 군두레 줍지도 없다 저 동수 땡기 레그치도 없이 사르도 없이 기랑 좀도 되지 주도 야오치다 근데 주용로 겹이 다 좋지
1: 이제도 없이 도대 장도 깊지 레그치다 정말시 디 동탑시 장매 예거디 예미린 역시 또 결과가 시험을 오주디 오디브 용구실라 카르토티 시마시

0: 기가서 장보셰비나 장모님 갈래가 지게 되자 갈래 가요시 멋있지는 샌드메 이네 티리네 주디 제라자 마카모도 삼네 예지 마셰 가미 토스 자수를 나와 마다보 마치 로루디소 마주네 울라 장모모 우유자 장수 하셰 바샤 장도 하셰 졸라다네 게요 마르 마삼조 삼루디 노버다 루디소 江都去吃吧江水呢才露出就马日本俺就兴趣所谓那我马当不起肯出去肯出出来当你无日本铺了三门当我是吧江都去接吧得不得不行他妈卡斯听虚人家接着是一年江都去才露出吧罗你罗过我的给客户了两株钥匙了金灿了两株钥匙俺就能够给两株地地狱被迷藏马土地钥匙建筑入别个要写送江水的金子鸡 你这么说的我来个几度何如日节那我妈他们几句要骂些你这多子的来个几度自己约不起的俺最心安理中的马红把三门当我什么家水的给又不是了我然最不会是的
1: 我去，让让跑点吧。

0: 주저들라 비키랑게 소야기 더심마베 장세들베
1: 장세디 탈류제야기 제시나 요마시
2: 수제비나
3: 루지니베 짜오드민게 장세디나라 신주제주로스기 니에 삼루스던두 지바삼 무준제비
1: 니에 가덕이 람사 신주지담 졸로 장세디 신주제쇼모요
3: 좀세 하리나
1: 하리나세 도요맨 날들 신주지두 제시요시 기라저 통세져봐 더심마베 장세들로 기타신오르다 머신디 디 탈류제야 콘도나 주요마시 제야 가리너 루진이 봐 재상 졸로 도도 제가지다 내 라보 처음에
4: 나 심졸로 마위게 자고만 했어 가리너 네 얘기 간노 없지
0: 장게 캐노 요 마시
4: 쟤는 얘 장자기 세시 말름 주베
0: 장예 구슈 체가 로마이 케세라 루블리르 무투 로브조 체나 중국 사베 투탄구 나글레직 슝기 케와 체그지
4: 답다 맵스는 쇠브시 하토나 심줄로마 이교던기 나오나 심줄로마 이교다야 토단요 마스베 옌니 쿰제라리나 케지기란게 쿰제 엄마마 수비나 녜베데 케란 끄지 슈슈바데이
0: 장게 김상게 겐게시 장게 볼라다 몰라 중수 탄삼게 헤헤로 총겜니 멤버 소저 돌라 게자 유베 총버지샤 장게 김상게 겹중게 겐게 라주 튼베치 레고 겹야라 균체그지
1: 장게 가르시 봐. 등기 랭게 야토르 단샤세. 가츠. 오즈라. 토르 먹고 든제 다니 이너. 니엘랑 안 주다. 죄도 지어 줘 봐. 니 람사고 저 더 이득이. 흥. 아.
5: 소치 유게. 신지네. 아주 진정 주다.
6: 等到聚合下去了他留一团波的嗯杨幂哈吧这孙就随下撒我们要实现越采越多越采越好青山常在永续利用
7: 我们就是要把这颗绿色的种子种在每一个人的心里。

0: 체고도가 김달 차샤비네 쿠브 양부시라 땅 요르발 안 학도도 싱조 카디게 강가로미 로빈티 먹어 안 부고 견고다 차자 디유자 안디 하장 야우지레 샤승비스
1: 타지에 가시 되베 로캉타 퇴고 상웨 직체 배숨 속에 럽친 전화 된데 럽티 초지 창문이 롱우 뒤줄 학점신 콤바시리시 배준 세벌의 중식시 팅의 중심비 루티 차기네 다시 초구 창문 롭자 조규 휘바타 롭티 캐쥬 된바 닌다 쪼나 용어 제기 팔 만취 비액 롭수 치상리 치상도 조신 휘라 초구 충충 치 창문 롬부야 치양리 치양수 조신 휘
2: 당아 단다 도스 삼 당유도 아니 안소 근절 럭브레 롭충 당부스도 안소 미 창매 다치 아 제순 실이야 제가 여실 아니 디나로 차샤비는 아 롭세 치단기 남부팀 제가 멘저어스
3: 가르윤나 아 탄도 녀고게 아 원조게 루티치 탄도 초커섭 제용도 아니 뉴바 하장게 첨부지 도용게 아 레샤라 티신다 아 대상이 내량 아주 개개게 시에장 달루메 년장데 지게 되나 아니 대상이 로만 가서래 딱 뭐마다 먼저 창모로 배트고라 소소소소 가서래 미드르다 데르지 제 어 유튜브 제게 딱 딘제게 쌤들 쭉 첨부 시고 또 가는 거마다 먼저 보고 또 언제 인도 아니 간속 계획에 고디네 접근 장치체 아니 대주 망체 로마 제제 아니 로마 콘소라 파주 시에주도 로마 쌤 나와래 왔다 룹젠 디나 강원수 슈투베 나와지 아니 대신 로마 지게 번에 하루 바로 시에도 로마 쌤배 동줄에 쌤 나심슈르 지게 나데르 지게 제 아니 롭젠데 찾아서 우르지 처아진데 나와르지도
2: 당연소 탈로이나 표시회 증조단에 롱 등주 등의 코베 아 저시 기 니무지리라 아 튜딘 팀제지리 당은 신은한 초다시 루총 당부기 내래 롱 등주 등시 증미야 다시 아 베게 담아서 칼라칼섬 간소이니 간소이타 단대연 토네 시에는 남살라고도 교더비 아 러스 테리아 균도 슈 침부 중요시 다 단듯이 고주스 야 사바치리아 제비는 마음에 튀지나는 안조 루총
3: 中堂不怎么写，但俺做培养给老师课了，及西部听这些培养出来了，俺给那个学完看这的心呢。啊，但俺这样我呢写完呢嘞，但俺做跟那陆军堂部的原本原来我妈伊呢，他啊的马路落着大个来要买的了。俺呢的呢姐姐，但俺做陆军送了，俺呢原来陆军送车的了，但谈谈俺做老师中国的啊陆军堂部去接的呢江苏南给。 陆军党部也拉起，今年俺做马路给老着大个，地区的陆军送了，这就咱不打啊，今年俺做给给给啊，本家的了，他还讲给读书钱不就没了，大大的嘛对吧？啊，第一对咱不打啊，俺做啊给给人家了，他参谋了，开的少了，他说是连年的了，他别的过了，立即不给，俺这来马路路的那路嘛那参谋了，开的滴滴当当的，俺呢陆军作业的那，俺呢中南这边俺呢操劳用也。 아니 마음 별로 되나 안 좋다 로스 차샤 난로라 쇼갱기 갤라렌디엘레 창문로 구수 세단다 안 차와 남도 용에게 민두쇼일
2: 터치나게 난데세 터치 하서 총기 루중 탕부 롱어 뒤주 뒤시 신기 피게니 안츠 피게 로스 야츠 게바다기 피게 조웨 문츠 잠시지라 루중 치바 망부 북두 문교르키 방부시게시 미게 김산 치무 주기타 갤라나베 딘송 推着批给这个网期，抗中杀敌，超过群众仓门，该这对别落看那落地旁边的那里落中他，残落，不断团结起，齐心运。

0: 云通也没你这一趟，铁为人心去也没你了，偏不远。个人没用了，学学有别，学学不起了，给连月。可把王章，来我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那是娘真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住，亲笔堂，那年地堂地年，是个子，那么才地亏卡住，亲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你通去，管不啷，老个路穷堂不要卡住，亲笔堂那年面接从康。
1: 什么心不得，家里吃么嘞？
2: 巴拉，你妈说过一大，巴拉吃啷个？妈的两把家里么子，听不难的。
1: 妈的，什么心不接？脏么脏讲起？点点为谁个妈的？
2: 为谁妈哪里巴拉？巴拉吃啷个难的？你哪里呀？本来给些些人白新妈吃，很多芝麻，脏么脏讲也不嘛吃，芝麻啥里呀？又白吃些么子多啊？
1: 为谁个妈的？
3: 龙年修了种金牌，连把命不接，我买的呢，虚下了再随便拿的，不那样子哇。
4: 谢谢日本团战银子，团战所在的车间银来着，团战的榻榻米银来着，金牌的明朝为难不晓得。
5: 为什么？谢谢日本唐装金马。
3: 如果得过，我愿天刚长记，为什么的不上扛？好个重点冲水岗，各大安杰吧，为什么的不上扛？
0: 也免金边，那空地不买不汤，那空卡吧，那就要死断吧。过那过月块，老亲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少给，也免你穿团鞋，脚步青皮糖都撇不糖。青皮糖给团鞋，青皮路呢，结个皮千万来给右边，也免那次就是鞋。最新给人就来这边，免去的温度给冷脚特别冷给过年，免去那空给稍微给多不啦，免去给巨人狼，可别免过不汤，那空了普通棉被糖呢。
3: 小军刚也没吧，也难上头。军通也没你这趟，铁为人心去也没你了，偏不远。巨人没用了，学学有别，学学不起了，给连月。可把王章，来我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那是娘真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住，亲笔堂，那年地堂地年，是个子，那么才地亏卡住，亲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你通去，管不啷，老个路穷堂不要卡住，亲笔堂，那年面接从康。
0: 二退几样，你们操下去，阿公喝龙当月长寿寿，落一排住你过去快递收徒，三退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请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开养，差不远，日子吧，云店窗口锁起对开养，差不远，另外你过堂龙过，吃出阳光图不啦，苏北天气苏起来不行，温度变慢些，我东阳干不行温度，吃了这对，落一排住你过去快当不能堂。
6: 落一排住，一季节过，天气给解决过了，你的过去可不省钱。落一排住，本来多半健康，养了落一排住，政策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百里月白，普美对东西，扛对都对不起。看的天气给解决过了，我的过去可别省钱。落一排住，本来多半健康，落一排住政策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百里月白，普美对东西，两都不够用。长波了，菜是月白，我了林了，我了不够用。
7: 张阿姐啊，这得来多少多少住个？这还得是几万块要买嘞？让不老亲戚的买嘞？韩立芳的排局是单的，爹哪个就是做呢？人穷的面子嘞，车站站了一段清明都难。
8: 张大姑，也不去吃鱼。叔叔在孟庙的店前韩立芳排局单的这个话嘞，
7: 都是刚就张姐婆婆单，叔叔张孟国元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叔叔单呢，出也不是零给。
8: 这要我是啥啥，东西也做够啥了。
7: 你让了排局当下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去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去要的。
8: 韩立芳的，我那要多。
7: 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去拿着拿。
0: 他是温州崇德强国长。 韩立芳从康，公司康冷苏，每周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小兰去给客户车开去。韩立芳从康。
1: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놈 용장 나르제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균아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2: 허브지게바타 나주템바 나 감보소기 나군 데보미지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지제레 리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웨 디단시 진이 나와 나소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드자바소기 나와 데보미지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지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기 나와 먹바타 나와 장세진에 게라 데르기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니 게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게게 나다 나웨 네들라 다균 진이
4: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기 데탄 지심 제구비 유이 나다 나웨 네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니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2: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제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5: 동고 쩌쩌 가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7: 상부 대부 유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흥부디 그랑
8: 通过的票呢，也不是不知道。通过大家的韩国的监管给跌倒了，宋家投入的话。下面请别人能控制不灭不他，过哪过有空说给下面你去团结脚步，青皮糖都撇他，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来给预备，执行给凝聚力主编，免去的问题给冷却特别难给过呢，免去能攻击稍微给多不啦，免去给巨人狼，可别没过不他，能攻拉下去就没过别拖呢，也难上头。
9: 三年，他是杨天朗，富康面康去，你对不识别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邻国大建个韩国的关节，吃了青皮银呢？点不接，能免了省着借钱过门多。人接，但年刚不得面子，几俺人都干了一个啥？他的银呢年？邻国大建个韩国的关节，全部也个几个银的。邻国大建个韩国的。 巴拉达阿姆拉的配位银呢？困难你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生不用不得哇、啊。

0: 메도라 숭람 샤르톤토부터 뛰니 쿠심기 토론토 요거르키 살럽추 봉외 초신 코르웨 요거와타 랑코르키 머신의 야침부 메베기 람티 코르프 지루당
1: 다 로카시에 공라 요거와 망슈디 다오 주부 뛰마 게메 걸러시 따갑디디 요거 왕문에 망부시라도 거브리 람베티 가주기 따디 간라 자라뇨케 망부체 야블로니 통더 파자미바 제룽기
2: 켄시 랑가가제 랑코게 통저 잡이나 자라뇨 로모촌바 규조기기
0: 랑고르 카카니 자라뇨 두 장드르 시 임베 여고와 멍티 짐준 징디고이 문제 총조디 겐진키 소서다 위능 지디니 겐게차 페겐 안레 치와 동규 까도더불 주르유 강에 들민이 매도 동시 중기 최다 최불 마트 총주 중남 야채로 동규 내자 초진 대기 벤처로 폐기의 열부 동규 개긴 세유
3: 마주 총조 총조 우윤희가 니기 망조기 내체제 어준 초나 兄弟 체디 어준 야부치기 유 어준 사베 제랑 안주 중남 벤처로 돕제라 조규시 하과르토 투긴 상마 총대서 체대 소규 신동 대조 타주 근처 지하제
1: 네 보야제 계제 세 차비니
3: 남자기 레윤 가주제
1: 아 개개는라 다오솜제 다 인행한 주 체시 챘나 다오니는 차와 수지유
3: 가다 망조리아 더브 중국이다 조디 기주에 대자로 서서 채우다
1: 어 다오주제 랑게 콩기 바과 쉔체 마 주아 성이 다동아스 단지 저지디게 파 야부체치 아
3: 다동아스 동도와
1: 다 디리 다도다야 배치차샤
3: 제부 고도주가 주르베
1: 제 성이 제부로 광동 주와 친제 신도 대조 허게 잡을 자우시 다 어준치류기 내가 뜻 대부 텐조 다 변나 제 제야기 빨리 대조 파초 어야다 광동 주야 텐조 더 다른 되는 안 주디 가서 신 잡을 자야 텐조 대조 잡을 계류 잡아 다안 주 당윤 레지바 다 당란바 그게 저과 제가 좋아하시
3: 사지디지 고조야 사지디 그 창마 너무 서로 주다
2: 사지디에 샤나 디바 디스
1: 어쩐지디 소소 사지 이네지 양민아 잘라 보야 티제 이네지 다덴덴 내든 도스도진제 돈세지 다 딘제 인두 잡아 다 소수 계세데 적으로 봐다 총자대조 나란수 총자대 퍼스퍼스 겹시 잡으지 다 어준치디 응을 유네 내가 지기 유두 잡아 기네 제게고 하시 다 어준기 되저디 나오 니즈 인두 잡아 나조 베진 대총 제단 자 토고 마지
3: 야체로 동시 단다 누나라 무소요시 람가디 소디 마조기 가수시라슈기 람가 소슈게비엘라 쇼뚜시라치기
2: 람가디 스웨바 페지 다완니숨고 브리시기 다완니숨게 촌르 슈긴티가 마지 람가디 스웨사베지라 촌야르 쪽지 아닌가 저가라티조 럼술로 존예기

0: 说是人意里啊，让旅游节送不能行。场面人意地堂堂，库里有地堂里啊，托囊忙着难解。地堂堂，地基顶边库里有上不起针灸，别针切过别，别会修行。但特定啊，这里在哪里呢？平均树立六千起，几根起毛啊，几根生出不来点子血钱，那么你给出大人多，地堂管理啊，早点修行。
1: 生住前辈郎的，给年轻木打，苏里膨胀吧，膨胀面吧，热将新旧路面做定路边，改用拆迁中路面吧，开往电送闸边，为了接引线，改用常用面的苏里给配送新店面的档，求的新的新店面啦，偏重铺路苏里路前宽道面钢给，你总得开个主任，偏重苏里路前中介人生给，人生你的开往。中国面的苏里路做各堂的，新的乌云天钢给，云的乌云锁给，通天新的烟啦。我记得阶级党新进政变历经南站九站新热党曾经树立团结党全面团结看呐接种卡面着我送出上党送中不送党中间不理解别有办法事难道我呐心就那么痛嘛了心就做偏难了铁党切不起记录年段九股落党记录年段二十三松率各党不党各年别改用三种人生着力冲突脱没结果接种加了安党不丢嘛脱吧记录年度二十三十六，按计数，平均铺路数的六千个，平均党员大，提醒空多面干给，面不再需给参与脱吧。记录年度二十三个六，平均党员中，三对边角的对线脱别，空别两点给，稳定没给的给参与脱别。
0: 给了公干啥？
2: 公干啥？什么公干啥？
0: 那给了天灵开始制作那了，恰恰人民忙不起个，地摊过里啊，另外那年忙不多了。
2: 其
0: 实天灵啊，最热情的拒绝给了个，肯定这里啊，地摊收入没过了，干了去哪了收益？
2: 那是那是，那俺做在这里，地摊是对个呢，没长买个，花忙不也是吧？因那地摊是的，俺做军店忙着的呀，在这来过的，吕布逮捕是了是吧？逮谁的？俺那三把汤包收了么多，三把逮捕收嘛是吧？아니 대탕 시드가네 칠류기 대보잠 메인바기 낭심 대보고 탕먹고 와. 대래 인도가네 만족기 칠이야 딩두시에베기 나자잠 메인베기 낭게 생감대야 프로보체제 대고와. 딩두시리야 대탕스. 저단 디 딩두지조 최선 깔려 가고 주어래. 카르에서서는 만족 맹간하는 인수네 미상매 카레 난 나자 나샤 맹간하는 용과로 봐. 딩두가네 아니 배차샤수는 고 나기세 딩어마차선 대단을 배서 말와. 다 이내 미카직디 지도나 독대도 티케남바 이내에 다가래. 아니 맹가나 조고가 말해. 아로 오로 고 나버들 요 말해로 와. 미르가네 양 가래 생각 마디 요래로 와. 만주 구유나 마디 마고. 니에 전에 대한 대단 말이 쓴 것도. 아. 차장 단당 안 주기 대탄 미 대부 탕마 레샤 세디 하장 그 공부 싫어 레샤. 차장 콜레야 아니 안 주기 샤당 망부여 할 때 니에 삼류 나를 쳤었나 치 르브 때와 잠매 낭심 기바세트 중수는 아니 대단하게 샤승 샤장 안족이 창매 군대 아니 치기 속고 잠매 임베기 낭그 생감이야 아니 안족이 착신 제에 차도 제에 된데 매버 제제 생감 좁 슈게디 대외경 아니 개짐으로 샤승도
0: No,
2: 차장 안주 딘드 인도가네 딘드가 안주 중국 거래 난리야 가르시고 있어서 대당기 중국 쪽중서 봐 대당기 변종 쪽중서 딘드지 망부치 갈로 나온 거래 그거 나한 신비하기 아니 안주기 아니 아 면나 작전 망부기 송 난리야 다그라래 아니 대당기 면나 아니 캐랑기 나서 올라오는 시리스 와 봐 차장 안주 주신 난리야 안주 표 소화를 빼는 시야 면나와 면나와 시디다 대당들이 메나와 안 당부대 샤샤 하고 소 메나와 제 다 메나와 등기 뒤 슈브 능시리 애니 치 류자매 봐 낭심 만나봐 제 개체 슈시라 봐 차장 안주 딘두가는 단당 안주 기배 차샤스나 음악이 미기 캐바든 저게 그래 가르에서선 다 대상 안주기 아니 치 치기 가래 아니 변주 주비에게 체도 아니 뭐 자치 슈디 라샤스 그러나 안주 배 차샤스는 나 뒤주 아니 직 하세기 대박이 아니 지주기 아니 뭐다 아니 딘데기 라바 딘데나 주디 다 콘츠 가르지 와르세스는 빼차샤스는

0: 아니 즉 벤조르 지라 라헤 라 만주 득수 아니 모르디 망부지 땅체 니조 매제베 체도 아니 만주기 랑마 디 둥제 랑마도와 들 망부 둥는
1: 공유 승구 봐다
0: 공유 망부 둥는 것도와 차장에 스기 컨트롤이야 나 계란 뒤뚱수나 아니 무디 배차샤수는 나와지래야 아니 동제 배시부 쭉투제 층아치 와 마동바 체제 군대 아니 아 만주 군대랑 신체제 은신제 치숨 중수는 계랑 급뒤디게 가래 아니 층아디 맹간지 이렇게 그래 세상 딘지진도 다 만주게 대단세 하정 그 자침 물어봐 소환나래 와 세상 만주게 군대 아니 배차샤스 키 넘버 이스네 아니 쇼레 페비아트 딘도 유하르데 티기 쇼레기 제레야 계랑 가르치 그래 대단 송교체 개진 버리 만화와치 데리마도 안준 넣 주디 바 인스네 다 보고와 시부 두어 봐 보고와 시부 지고 할때 대단 송교만 보고와의 무디 하바된 거라 맹강된 거 맹강 땅 벗은 뭐 힘버 맹강 나리야 계랑 가래 류메데 스메데 정말 용거 봐 최장 계랑기 아니 군대 그 초에 나리야 대단이야 섭섭 최소는 안주기 흉나지 맨나와 내봐 세티 안 당부지 짐도스는 개침부 싫어리 근데 개가 그 쓰지고 조당에 다가라리 아니 매 개는 왜 내다 봐 매 개는 왜 시에서네 아니 단대 지도 털이야 대화당 대마 당부지면 아니 계랑 가리니 제 매봐 제 말에
1: 시시
0: 맞더니 얘 때문에 하장 그 개침부 있는 것도
2: 로그 전인 봐
3: 뭐지 피
2: 어 그 다 단단 맞은 나에 대해 가르치였어
3: 풍도세 엔디 동야 그걸로는 또
2: 아, 진짜 동체 나송이. 아, 되게 동야 갈로이 봐.
3: 가비.
2: 그래서 망로 든 거이 봐.
3: 네, 적든 직진 있어.
2: 오, 망고 든 것도 와. 세상에 있는 건 조금 망고 든 순에 니마 지금 저기 찍을 때도 어제였대. 로스 어디가는 저기 숨게 쉽게 도와 와. 세상 있는 지서서 제 나서 나야 돼. 아, 단다 안 됐어서. 네. 그래. 고미신 지대 등급치나 안주제 미주베도 나도 와 최전 딘나도 다 디리지 자원이 동에 와마다
3: 뭐
2: 도바샤마도 아니 다 단덕 끝나서 되고 어제 니네 맨주 제제 야구 뭐 주나 같이 그래 개마트에 니네 애는 제부터 제가 딘도 디리지 자원이 넘어도 아다 단덕 파 로스는 이는 민지 고지 인내 동에 다 따도고 교주 당고도 와 주마스도 하고 소리.
3: 아,
2: 대체해서 어느 나자 차차서 제만 내려지게 말봐. 더 내려지겠다. 하고 소리.
3: 보소.
1: 특히나 니마이나 최근 무슨 조금 매배 거량한지 제동 박세지나 소리는 거요 말이었으리죠.
2: 네.
1: 더 단도 최근 배파 전부링이야 카초도 전바. 더 배체샤네 치게게 더 쇼게네 제제 추청무 동네 야거리스기. 但是中国这个我也吃什么呢？我在去成都东的也不要买的，跑东吧去成都东呢，跑出来等个的时间，去差不多个的时间多啊。他特别干的一年来忙不是就团圆的，他今年俺最一年来的，如果我们西路大洋啥子没找个的呀的，谁给我们天天吃下面的呀没找个，忙不约不好过多啊。他给那个特别俺做平均管理啊，出头几年给没几个我也吃下面呢。啊你你们几个谁给我们点缀的肯定钱呢？杨他不也没过了，给那个老天了。
0: Nice. 아디 나조 나드윤 네바짱데 데르바 아니 네바데드 네주 엄마드 윤고아레 카지기 칼라 치부르사데 르와 카지기 칼라 망부르사데 드르 망부 윤고아레 세상에 데 삼단제 나라랑 척 척좀 제제 알라 당부들이야 응아와 숨세직다 치와 숨세지 응아와 숨띵싱 치와 숨빵예 응아와서는 되죠 응아와서 왔다 아니 치부제야게 숨 방에 대충나 아니 대단한데 칼라데 양면 들어가서 가르쳐서서는 아니 안쪽이 쇼베 칼라데 낫츠 쇼베 랑에데 낫츠 르방아와 두르바 쇼베 야 낫츠라 아니 쇼베 칼라 낫츠 광다 낫츠니 딩에 전에 개체무 시부지를 예선 것도 나와서 너무 배배기 나려야 가르쳐서 너무 배배들이야 아니 안쪽다 나라 춘준에 이내리 만주 로아요 말봐. 세상 애니 슈마들 방심 쉬고 체제 가르치 그랬어서 저도 개보 그분 슈마 사람 마버지 년는 거를 년전 디체리 쉬부지르샤. 그저 나오 년고도. 아 나오숨. 다 치워숨 달상 나시온 상매 치워숨 지기도. 광모 치부 자대. 그봐 아니 광모 그 칼라 치부 쳐. 그봐 쇼베 치불라. 쇼베 칼라 치우니. 근데 세대가는 하장군 내가 친구도. 배차차 손은 안 주고 로야즈 럽차도가는 포악 메트로도 주도도 쇼도도 온다 치부츠 클래스에서는 클래스 주도고 말해 쇼베케랑 랑도건 창만 고디 톰시시 봐 아니 걔나래 지크디 칸예선데 아 네가 나신배건 고야 나 징징래 근데 저도 와 그 가르에서는 안주 로야즈 럽도 로춘주 디스타고도 와 아, 된다 치고도. 차당 안주 디인두가네 안에 나와 숨당 치워 숨세디. 개침벌이야. 학과도 안에 안주 그 쇼베인스는 쇼베드 나사사야 샹나. 봐. 안에 칼라드 나사오레. 좀전 칸에서는 공다기 칼라디 안주 초조 듬바 개바 된다 치우스는 다 창강 칼라요 말 봐. 또 안 걸 봐. 속불이야 커서 구와레. 제자 나츠 출구와레. 안 인공디 안에 디네 파브 그 도구도 답배차차 미장진이네 삼단이라샤 하나디 하나 약수사에디 가래 그뒤 도구인데 디사야르샤 어 마토바 체제 답시 세어와 아니 마토는 가래 너무디 유스와 딱한가주 하나디 대유
1: 근데 중요한 말이
0: 있어 제가 던로직 세서는 아니 주마도 비 대우도와 제가 안주 쇼배가 들랑서 하람 쇼배 야는데 미참도 도구 좀 전간선 산하군 저도 다그라 침으로 봐 학과도 아니 공개 인수나 아니 산하군 정부시라 알아봐 차장은 저 클라드 쇼베 나츠. 이건 안 신비게 아, 쇼베 양아츠 랑나. 클라스에 차서나. 아니 데 구조집에 개좀 물어봐. 나도. 된 뒤에 인공 클라디 가레스스나야. 거기도 도도 되죠. 공다 인수나 답에서 인공 입스 취스나 당부스 취스나. 아니 저도 시즈. 지찬에 클라바체 초조 신이 초보로 주주. 차장은 저 뒤인데
1: 근데
0: 땡유간에 지금권의 차이를 받자. 공지 차이. 아니 차이 있어도 림비에 하고 숨어. 배차시하신 기랑 고베리아 니부시라유나 니엘리아 포바르데트레트 취. 디 낭다미도 아니 망. 대체나 뇌이 좀 알았어.
1: 아, 딱 안주 초별 사대강 초라 개념 미진이나 나 쇼게 내체 서동디 컨텐츠는 야고나. 카지게니 코코동바야 추. 다 졸로모로 최네 야고요. 승구동아. 양 카지게 어쩌나 추 졸로모로 동미는 아 포아 대범민도. 나 차숨 다가라 동기 승구동아. 다티게라 컨텐츠는 예 참부유나.
0: 나스. 당부디 금시 일따라치 아. 만주 미지를 만주 아. 배차시는 춘주 만주 동세 대전 미지기 동기는 제단지 어 이놈 이제 추동 그 잠마도 대 태차불이 생기도 해야 되나 봐 세상 캐랑 뒤준 금시 가르도다 금시도 초고 취해야 니 보이나 내 전에 추 거장네 초고도 취 초고들 가르 알았었나 초고 취기 세주 기구세 배겐 도비 우민대 왔다 참바르면서 최도 세워지 돌나 포 메추디 기르 메추디 칼안 주에 제가 당분내로 초고시 동수는 아니 태만 입에 칼라사이드 주도 이하도 되게 안심배 참바윤에 된데 핑그리아 제가 안주 뒤인도가네 니에데나 초고 주는 개화면도 와 또 되게 안심배기 차수만 약부치 최수나 니에제나 개화면도 직디 콜레에 추익 춥제 요하리라 양 눈세들이 캐주여 안주 매주가 난이수 포악이 난래야 안주 독대두간 짬바 직 식지지게 매주장 세는 주대 말이 콜리아 눈걸 포악 나리 눈 중순 포 구조제베디 이하주 조우디 초와 금실 대레스 계란 금시디 자수물 니에부 유바 자수물 천된 소토이나 자수물 디즈 라보르 추 차디 뇽뇽르 체제 추네 야부도 고스 니네 계란 초의 추네이나 거장 매부 체제 추 장무 매부 체제 추 차보 대준 추에 능시 추나 초고 들이야 포악 미주 디에다 디그 나신비 칼란 주예다 딘저기 누가 유여장 댄샤나 야구도 아 이내 추디 딘저리 다들산 지조건 딘저시도 현재 딘저는 거 있지리 되게 추고랑 소재 시라 추고를 봐 보고 싶기도 와 다디 단능에 지조나 때 되면 망부지 넘겨 지금도 지난번 딘저 만나마도 근데 지금도 있어서는 드린 추고랑 소여 봐 소재 드린동 딜 아니 아주 후근한 거 하디 선이에동 난이에동 추다그랑 추고도 와 뒷마추 아 이는 민지 추사바 대란 쇼바 야샹나 추드고나 고차소나 더링기 고랑스 더링 추 자고 말해봐 하고 숨아 하르스 그랬으면 배배나 디스그리 고랑 니 꼼기나는 촉도 줘버래 하고 숨아 만주 되진 디스그 봐 다지기 샤무니세세 주베 디드 빼요 꼼낭 촉도 줘버래 가르에서는 고장 배겐 매지 치버세스리 가르선은 치버스선 차와리 그 꼼글 카꼼이야 차와 그 지그러와 만주 넘시 차와 있는 다똥 구도와 디꼼디 시그리 하고선 그 디네 가르지 그랬어선 베겔 메뉴 버세드 가르선 폴 누 말다 단다 디 두두구나 하고선 제장 만주 뒤준 깔에 추디 그도 키제 지난 취어선나 직꼼세야 때 편도와 할 때 폴 누 제장 단대 꾀장 디 가래 꾀장 베겔 미기 콜 메뉴 봐서 치버 시그레스 타월 핑그레스 이난 디급 되는 애 주셔래 고장 100개면 치버스 그 팬더로 와 샤지 런에 독자 니군지 샤고지 러선 독자 차르다 니바 창마 끼인 거다 난 나도 막 붙지 하고 숨 딩원지를 샤다 들상 아주 잔난다 커서 근데 다른 문제 축구장 줘야 돼 왜 야보지 그래도 돼 뒤쪽주 나라지 아 세상 계란 속에 있는 민지 대기 가르소래 추디 괴장디 샤군 말랩지
4: 심세네 정중 감기 민남라 제베 자신기 라다시 이바마세 심세 롱수 추준이 대외야 민남께 초베전 되시시 민남께 레가탕 초내 지세 코리오 면접에 겐기 심세게 퉁고다 류송게 초주 괴고야 면접와 책이요 대야 체제 당제다 대송지 배 심주게 제부다나 미 류송 대탕 용와 인다 신제탄 시리 조리 체리 센저리 소레 총배 초주기 교차 주자 가시 괴바마세 초주기 교차테다 체당 연신 돈용 부초나 냉고 류송기 네버 캐도 파바 뎨베 도비여
5: 디링기 레제 딜라야 류군 척기 면바르 체베 린종 또기 체팡 시바디 럽규인다

0: 是的，对的，俺们跟孙主郎这里在那点点学校里面运作的呢，那么听见村里那里姑苏亚过去过年的那边呢，俺们就羊汤边，三公个空席亚过去下下的，开心起来，明白？三不穷元宵的。
1: 是吧？但前头俺做姐妹里在那木头节，跟俺忽然点点学校俺做的当官的呀，做领袖人，那么听见，听听俺做里在学生谈个声音，听见学生讲过。对于俺做，现在心里给当个吃茶呢，出去面到活动，出去忙茶不少个那些破事，点点俺做，现在团长大，现在总部，都得送六团俺点过。
2: 现在看俺苦叫没见呢。 안 차디 구조 접마도 대선 통한 요쪽 도와서 그래. 뒤도 닝려야 주마는 닝 누가 냠거리 아니 침벌이야 아니 참말은 침벌 누가 냠으로 봐. 그래 말해. 재산 뒤인 주건 구조 뒤에디 하장기 개 침부시라리.
3: 땡고 뒤 견견 내고 시고. 징. 징경아 록세 튼세다. 발라 요세. 로그인 아 보고서 직접 세바다 진경아 메타 로 쇠라 눈소 피저 시규 땡고 세고 니 말라비 규제 세비 파산 방리비 강번 제조 아 제야고 소 시규 땡고 세고 숨 간점 능부터 연자 땡고 송주 다 가바 기신 강의 친구 아 워키 공빈 작자 다 대급 신부소 소다르타 매수 종급기 개괄아 뭐고 거리요 뺀고 치고 시 진경아 강배 나무소 로그 광고를 줘봐다 로소규 뺀고 치고 나 매선 지시에 돌시다

0: 야구도
1: 부글 나와 랑지샤
0: 네 가르쳐줘
1: 대빙년이는 손지 난구르바 메도라시나 가르나니인바
0: 나 나래 보모체주 보모다가 용바 최최다 사자담 나바 토나체오르베 디
1: 통바만 한다 얘네가 티주나 먹었어 템 같이 쉬면 좋라
2: 얘 건조 이거 하고 뭐 좀 쓰면서 안
1: 계층 말이 콩예 발라시 뭐라 얘 내려 쉬找시
0: 감사
2: 공 감사 야면은 또 쓰는 용기
0: 알레고다 상경아 잘 오지 마로
2: 아 지드지 또 쉬어
0: 야주
2: 걔는 맛이

0: 답디 도구지 마시베. 니 감가지 비서 하나 지오.
1: 랑가셰바 이샤 여르베.
0: 어디? 당도도 되샤. 니 랑샤 구입니다. 줘다. 올레 쿠쇼리라. 계란 화배송. 로케 나라. 레스. 나 강배나 구대유. 용아 용아. 니 계란 수가 자셔. 레스. 도스네 제유. 니 그가 쇠마시. 미스 리사샤.
2: 你 to go to Kandi, Pangya Rai. Madangone, Gongjang Yoshimoto, Kakesai Ramjo.
0: Tendo to put some desha. Shang to desi to da.
2: Like yours, you.
0: Changagua.
3: Kadeda, near Kango the Yago Dwaya.
4: Nakango de Gubisirachu. Yawstu. In a dawazilo. Kan Gom Chok Dun Chena. Dos Tachasha.
3: 看了多少人就是别啊姐命为中国就是有的等到南京的车站有到我这里抽动切不了的让等到还是送不到啊你也看不到你把这些电影的钱都都是那有点到我这里看了到我这里这些钱让给我压压起一遍你压压起一遍你也压压起一遍我还谈得两个人说算账到我这里拉着光给同志来买光抽动看了这俺是让了命度
4: 我没呗，我是那么老些，我两万个手机有，今天没了，压压起一遍啊。也没多少呢，你我特别偷偷给是的，今天看到十八票钱。
5: 用啊，让我对不起。
4: 看你没亏的，你也投资出了单子。
5: 喂喂喂，阿姐阿姐，刚打完一遍。
4: 当年一。
5: 卡住了，
4: 到我这里抽动，看到我送你一点。
5: 用啊，我乐意，没得的。

0: 드린 성게 매베
1: 보고 섭주 개고 있자 꽃이매 우동 상한라 레가 용 바크 수기
0: 드린 알레 같이 오제
1: 되다 대리랑 그래야지 이게 정말 세 잡고시
0: 창문 사오시베
1: 얘랑 얘기해 좋았어요 다시 이다 대리가 라니 그래야 고수도 좋아심리도
0: 신부시도
1: 신다시도다 좋아심리도
0: 네 신부시도
1: 니 이렇게 봐도
0: 좋아정미도 장구시에는 니 하스 고마소 간다 참 신부도
1: 야, 같이 입시에서 논다 단다, 네 좋았어요 그래도, 맞아 그래도
0: 덩기디다 쟤는 암시라민도 이내 그거 쟤는 로야 망차샤
1: 디 좋았어요
0: 뭐냐 싸우지
1: 이거 좀 디랑 레거다

0: ਕਿਉਂ ਸੀ ਆਜੂ ਕੁਦੇ ਹੋ ਜੀ ਤਿੰਨ ਹੀ ਹੈ ਚੋ ਓ
1: ਕਿਉਂ
0: ਸੀ ਕੁ ਕੇਲਾ ਜੀਸ ਤੋ ਜਨਾ
2: ਅਸੀਂ ਤੁਹਾਨੂੰ ਕਿਹਾ ਹੋਈ ਬੇ
1: 藤乐弟子犯死者给提罪几名所得被杀的死给我做班连几年算账香港的香港也要死给藏不成这些啊连我做一听懂藤乐下葬中业毒三岁出达给他啊想不送毒啊藤乐还是什么毒忙过今天明度吗藤乐感你微微安在了于
0: 가르쳐서
1: 야, 감화유
0: 감에?
1: 어
0: 가리 감수기 감랑게 갱키고 하루 나치야 갈또
1: 맞지 당경 아니할교 랑게 감핑이 키로 채웠어도
0: 예, 랑 감키로 지그리세 랑게 상황 깨지치다 주직 쉬어 배 레는 좀 줘봐 감키로 지그리베

0: 띵다.
1: 응, 영아.
0: 야, 디시디다. 모자다 다시 링단디. 진냐 모야시.
1: 총다디 니기 심부닥다 대민도.
0: 시구 역진 셰싱 마지. 라제 카치미도.
1: 영아, 다 챤 고조도.
0: 영아. 방방. 빠르게미 남산 고조로.
1: 영아.
0: 저도 저.
2: 아니. 제발아.
1: 야지.
0: 빨리 봐. 라스스 레네 간 조러지.
2: 다저이.
1: 태동도스네 고조지. 丁哲前呢，就这公司往四这边。
3: 方方，倒是那涂了林雪啊，爹要接种了。嗯，英啊，干事的让了八十米多个，我虽然去南国公司的某只车站约着，人才没吧，人大就我的，让了八十米呢，你可把菜还种着啊？
1: 让学的肯定是财务人，
4: 你让肉麻前面的，下面呢让看望着学的，俺最你别急了，让着我去。
1: 肉麻是，天天俺干不定，眼睛你不瞧鱼，没长面俺姑爹要是，干不定俺老表姐那人他钱不算账，现在娘托也要麻是来，今次别摘土麻是，俺天天我那看俺做垃圾郎我那爹比，看俺个头几岁吃肉是难的，起码到俺来个学习。
3: 我呢，给俺三年是来下。
4: 哟，
3: 垃圾郎可是呀的。
1: 广州我要出国去了吧？
3: 你打的是广州卡税业务人啊，让给县的我那一把吃下的。第，开始让给俺们的莫在那来接接了点你广州的所有干部的上开钱不赢的军队的。你来让看望着点学，俺做你别接了，让来钱就用的话。
1: 两边的都是那，俺他让姑爹人，干部的俺家里那说。
3: 让我做啥不定这肯这人啊，老全局人们都个，和你妈活皮不许多。

0: 다 춘수 고발리도 도도 연님도 완완 가봤겠다.
1: 아, 지. 보고 저 세간 치네 도스 고시. 아. 계속 허간 가서 메 되다.
0: 다음 말에 신도 려는 피사.
1: 그지. 병이 약세도 봐.
0: 다방 안 나디 키시지.
1: 년나랑 약게 신셨어 주.
0: 장가 뭐 쇼라. 장가 수수 보고 용시 주이베.
1: 디디 경우 요거 좀. 왜, 셰프 와.
2: 노. 구시야, 가지고 와 있나?
1: 나 어, 신도 류련 피사 시제.
2: 레스.
1: 디네 냐상원다 신도 뉴요 피사시.
2: 레스.
1: 캬발루베 오미니, 철루메 코니. 디네 어 신도 망고기 샬라스고.
2: 레스.
1: 다베지 원원다 보고 등 것이. 장가스가.
0: 나 이자리기 랑셰도 부시고.
1: 돈도 이자리기 랑셰도 부지.
2: 레스.
1: 这 순간보고.
0: 야망아 비시가.
1: 나 어 원원다 보고

0: 야비.
1: 알리샤. 까미니초.
0: 저스틸리. 기부제 워싱 마지.
1: 슈고레스게. 빨리 제사하지 마.
0: 응응. 빨리 제사.
1: 승마스로. 네 겐키모도 없지. 큰 상만을 계속. 네제 갈다네 킨드유.
0: 让列大仙知吧。

0: 你这都过哦你这些人光木树啊马上这些我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先不送走连着也不让下参谋我 도로 조금 맞서 와. 이야, 팔린다.
1: 상가 차고 남았다.
0: 지지지지지. 남사지죠, 남사지죠.
2: 아, 씨, 클리시라. 얘 도로 잡아.
0: 승마사, 승마사. 남사지죠. 아니, 남사지죠. 승마사, 승마사.
1: 저, 저. 站着好, 让女士. 田大的年公司古镇乐汤训仪. 광마송, 세마 알리샤. 디나댄데 과조충 댄키. 도스나, 니의 공사에 기나러 칼을 갸지 니슈자다 슬럽쳐.
3: 나 갸지 니슈 나와다 니에서 시두게.
4: 나 탄다 가르치는데 왜 랑게 신규 유배.
0: 도중에, 야매는 니에 랑도 부동가 지우.
4: 니랑 차시 쯤은 능시 락배 레오 승비. 랑게 nga jese chepse mebe kharse phe a rangge nga khangbe phos ste a yor sar ta de nyese le chin yo mar ta gem si si chi ju sho a shu shi pom de de kharse ga yom de
0: rangge nga chi ji nyen de rang chi wo sam de yu rangge mi zo ye ni kharse ba a ka sa gangbe ne zu de phu be xi da kharse ba a
4: 干部那次写不得俺弄了给干部那边能俺他前年跑停车的铁哥儿呗用啊用啊用啊用啊对不对不对这有是呗啊前的让用色月不卡的年头都想那这次俺一起不都让给点点没读过停车写有谁没让没写呢你从下前不起你你来这些地域边呢让过写不得俺没让咱弄了他们的你来肉了开心不拉松啊来肉给干部继续的稳着接上俺的西皮接上哈巴给你让给客厅俺哈巴给吧哦卡巴过写上你拆去
0: 这是说是的让这边那有你也谈到龙舟营就是嘛是啊谈到亚洲这一边可不还有对对面的贵啊说是对的你也听不卡最给不多前年也让满意还有谢谢听给见面不是呀你那说路的让看官那还是对吧查到个老年级这是谁的呗我还是前面许多小马里了可把可最给面过谢不过当俺谈得很真相的你也了今天亲戚谢谢谢谢哎呀
4: 卓达这下这下我给你教死着到时候你妈同样见我给你吐鼻呢看见过用过是了我还被杀不行我也没让人欺负我什么是呢我是你前头我听我爹爹的这下这下这不你让他拉上去卓达拉住没卓达去卓达去卓达去卓达才没住进看的是对
0: Олегу да, жаль, ты я сочтёшь.

0: 야야야야슈다야슈다치
1: 동랑랑 소나시면 되게
0: 체보면 되게 아 아, 진짜 샤포랑지 당다주주 체험하시 샤당 대변조 책임지 되다 강배 보는 제지 무가슬러도 아 강배 체보도 되지 칼체험 해봐 격세해서 봐
1: 디젤러도 대고체 아유
0: 대고체시 대규랑하시 예전다다치 강배 디제심도 세토무도 도시 도시 룸주러 샹강한 여러 집에 두강군소도 용보라서나 Nyechigi kangpachishu di leche, shalo debo che xiao, yong dukwe. Shang tanda negab di dukri che a. Shang gai kangpo de tongchu ma chila, tanda gyu zhe mongu ji kangdo di dhil gabu yoshi, du me nyam dukse gorda. Zhisha zhisha, nye di kimche dabdi ka xeish digwi ina, zhugi dian pa xeoshi. O, tanga yogba lega chi nima do, tengi dian zi di mizo zhe xe gengzhe zge wun sam dagi. Zhugi da.
2: Wei. 타고디 라남타 교회를 처리제 샤베
0: 그지 샤도 더 쳐고야 친구도 왜아 나래에네 비네 문에 나다 겨보 지시 주기다 딜레 교제베 지샤나 기보제도
2: 이 홀마 탈레 응 예제 쉐다

0: 야피
1: 수직봐 디네치 쏘다 도과 디네 용마시 니랑 추신로가 친구
0: 뭐고 기지 딘조 로주콘 쿠뉴이 니 암라 촌베지 나 미딘 데시 니휴니 미두
1: 숨마사 장르마기 딘스 챈스 구이스
0: 对的，请准备这些的。

0: 대샥 범치주 디소 숙시 약세도
1: 랑간 사이 가비예
2: 아디가
1: 아메 랑디에 가비 요르 상치
2: 랑앙라고
1: 용마시 나랑앙라 망고스라라 대샤
2: 영아
1: 어 은이 옷생년이 용도게
2: 라부고
1: 어 권로부에 영호스라 요르다 지지지 권로부 망사오시 디카레 나미시
2: 제모 권로부 사이 가비 요시
1: 다가르다 小伙 孔老师还搞不了吧？那姐呢？打个牛头。
2: 杨啊，
1: 好汉呀！红烛这个说啊，阿妹雪呢？落卡是牛阿七，阿妹阿云队长这个赛车是，快进来，哪里有车的还是好慢着啊？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뇨부용 남구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0: 글래가스 추동
1: 어어 야지 아
0: 그래도 니랑 러베 슈디 편히 튀었어
1: 편시랑 터치 장가 알리사라 균시랑 도와
0: 인고죠
1: 디랑 차수 턴도랑 신다 유배
0: 드린 립상쇼 정마시 야추
1: 디리네 니랑 슈디수 생인의 용매
0: 啥？ 아, 씨, 야, 전다 티시기.
1: 다들 아, 내가 니 책심을 켜놓는다. 내가 지금 영재 채워 쓴기. 시마도, 장대를 경기급지.
0: 마시, 내대 경기 흥미도 흥내기. 장 알리샤 롭체 왜 내가 요? 내대 결심 결마시 흥내기. 니 자라 내가 채워 유지. 쓴기 매봐 니 신기유. 니 자라 퍼지 니 수집스 러고 삼주. 이내 다부터 러루 켜는 뭐죠? 텁시 쇼 말비 라지가니 레네 야사 어 레네 야자 라지 삼샤사 말이 레네 삼샤자 라지 야사
1: 진짜 지야 가리 있나
0: 샤캉르 제 오르바
1: 나야오 진짜 지야 가제
0: 마시 장게 삼다 망차스 장님도 내가 제비나 나와 집시라도 장가가 로봇 제도게 렘신다도 가짜도 하과도 원대파 년다르 신예제 엄조나루 깨다네 알레로마시 신하라니스도 네경나 배당샤 시그이베 장다님도 내가 제나 나와 집시도 제사나 대로 세기
1: 딩저 딩저 제비야죠 나제 된다 나라 타 제주저 디디 셴다 와야 나 죽인다 어 더 딜라지 겹스노 칸라 학주 디게 장 제쳐
0: 아 지
1: 죽인다 对啊
0: 阿里莎克看谁请他领那比喻着卡林别亏人
2: 下大一大下大一大
3: 你家公司
0: 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公司的啊你家

0: 오지 댄스 튜브 스레드가 지가 아니사 경고추
1: 나 경고 유 내가 가져 그래 민수 너와 등 미드와 반드시 내 영업지
2: 아니야 먹어 아 니의 제가 좀 더 오치노 그 구루바라 영화 칩니다 따둥
3: 오지 야지 야지
0: 신바 니 장아 상상이다 야면 나랑 이 집 동계
2: 啊，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来几个，

0: 마리 당고 뭐라게 미큐지 계단이 나를 도좀 치기 네 야야 제고동니 게 충스치 총바 숨부스 우리 슬레베니 네 계지시에 마사고네 보무큐지게 나 볼 대주 대샤 범디소 걸커도 사차시가
1: 어즈라 저와 사고대 대위네 라갸모 집지 상가가 람사가바 좀 다그지와 범디소 닝제모 두고야 로저 굽지 범디소 걸커도 사부저르스기
0: 닝제모 시라도 제보 시라도가 Rakhadamdaga bai pomyo gwarishya. Nyerong chengui chayuda. Alisha singe di, nye che na yagchi remdu. Lega tuido zhungmendu la, tulo shita kasui cheyamdu. Ngui yob chukoge yongyang yomarda, samlu shirada anguri. Tundo rangge tengge kangbada shishu rixarubu, jirdanga mi. Kalala tuurubi, nala gyu yobme na, murangyini le karchinyere, yungbo tagarab yorubi. Tundo murangyimdo yongye moya dongdichi. Kanda huni nimdo zombe shuwa nesul halab rishya. Mune sowe chwegi bani da klaid rishya.
1: Sushye ba.
0: Lo nye jik mingri. Chakbo yam yegi pomini gorshi.
1: Danyu me. Che zanga. Ailisha ge nga kdui toni matuib shibchigi. Tachi du rangay sun gyordu. Tari ina nga kyongchimbo rasu. Kangpo chi shiu son di marabe ma tse nye le roge guji lenge je nye rangzao ge rangji xia na dechu xia slibxia. Tendo guji ge xie xie xie xie dangchu. Lunju xia ge ngui de meimei biyin. Wei, nga kata gyu me. Rangga tuigo ngui sao gane nga kipsan rab che weida. Ma ta li dabji go yu. Simu do nga dakwa rangl che je nyor che je deyin.
0: Dabji chun de zhi ba e. Tanda dablo chun xia, yamin na zong xie ge. A.
1: Ezi la. 做马是 没对应的
0: 可不多的几个的 但这下然后还是瞧过你的情况情节俺是不马是你用的
1: 用啊 然后没对应不少是 你也来个情绪
0: 然后给可乐的这个预备 啊
1: 光这么写他的话 除了咱们胖啊 那终于的
0: 对 然后给自己给呗啊 然后给咖啡给什么的自己给不下去的
1: 我得这些的然后有事
0: 俺得这些的

0: 너부 장하자 봐.
1: 아닌도. 닌도. 나 탄더 디년 장러 보고 토로 뇽아 용. 디네 하환 수제 장년도 러고 삼지. 닌도. 가부층에 항사층에
0: 문에 가부시라 줄라. 섬유래 됐어.
1: 나이 문에 섬유래 됐어. 장게 메도키 레가레 머치미체 대용자 엉은에 얌샤 첸주 디네 녜 장진 디다미 진디 단단다 언나 잘라소 닌도 메도디 소제바
0: 어 녜 당다 카바나 셰바 장게 고마츠고야 녜 공세 접제 소샤지 첨시와 요비 메도는 공세 윤교시 녜 핑시 다메다 어 장 요베 동교 치야마시 딱다 녜자 향진기 캄프사바다 같지요.
1: 가시.
0: 줘. 줘다. 아, 지. 다 줘다 아치. 너부. 자. 계지마 씨 같이요. 어, 땡기장게 카바나 창무 고소고. 디니 총샤 챔부시지 다른 가서 바로 니부 갈래시라도 와 총샤 챔부시를 뒤 좋아요 제 쏘는 모두 총샤 범무 송사 니 가르쳐 오세요 메도라 제 자마지지 제제 대결시
1: 상진 그 뒤지 시야를 배우시 나 럽세 마 챔부시
0: 어디 니무 가시에 권해 배우시 니에 장러 시로 마쇼
1: 장수다 미준다 지엔지 특별부딘 제 차야 가시 있는
0: 아지 사무가 조마다는 용도 왜 미스쿱 디베어 말다 미스 용의 상무 탄다 뒤광 위속 처벌에 갔다 없이 우고르마 팁지 강에 잡삼시
1: 망원에 거수에 무소 년거 진짜 유네 텅도 마저지 하시 있노 정정好 然 마저지 유기 말 봐
0: 어 세기 마죠 나 강을 있다 봐 없이 년 위상마 노브랑 제기 유봐
1: 남주네 상마 하고기 然 뉴시 길문 마저지 유노 계시야메 로스님 브라이 캡산란추제오이다. 디비이노 수수공규.
0: 어찌 어 치부

0: 王俊正去上空全都会跟着欧阳天干去从头做用那我们写机构书记习近平去松懈去请去光圈局长看路就那位过儿中央给米这看给了金门作曲机构书记习近平去那去什么来领土当年不但空皮去列前三个总行于别过儿上空全给绿色政策各主席问他米这给随着绿色政策各处别真都看擦擦无安七行于别过儿你都你四主律军用给列随便当谢真都拉萨尔就这位国儿你都你四主律后给沿路人类与国推进国促这一边国儿什么听见公共撒
1: 公共撒
0: 迪卡尔票给送个车辆给听见你听的平穷生军人家是吧给四修
1: 第二呢平的对白在古塔今天也白在你去记撒巴上水将来岂不是能端呢四罗呢其次你去你让军中等位局书记王军正去让军中等位局内委员天干给冲突作用能力陆军江泽民各冲的龙国家科的位陈水促进托习近平习近平的党委松懈开进的广东局长团陆军党委团中央给支援冲突广东局长团陆军党委马赛让军所拉大的团结切断平均党委从头到陆军江泽民各冲的龙国家科的委陈水促进托习近平习近平给松懈开进党内陆军江泽民给委东出位每次扛不住接阵续不腾扎陆军江泽民给党团迷茫一切南面洋两百米北前进下党委的顶脚托不党委他村级松的开进公办陆军的内部团组织给退人开进了三支顶十党内陆军江泽民给拉南米北决上了陆军前的中国陆军停入监狱，多级阶级组织团，每日加大了不起查下去，被逮起归被南宋党员。习近平习近平的党委松懈开进的自我收紧，切不是人心团，三六人心，组织人心界全部点员。中央的人家党政组团，加起党员的级别，点开你的特殊人心的团员了，搞顶十连不团，多些些十动团，顶最些点动，宋江你突破界切个马赛。习近平习近平的党委松懈开进的广东陆军团团结起的铁心点动团，别不忽略，加起别碰切切的，通得派出所都点令他配的，尽管他咱们多些些的团结是团结也不切的，平常有人的个团，表达空别用久了，各地等的党员些送不是。王军正给党给十二队人员给寻达了追求切入党的习近平给推入十二边中国铁军点兵制作人都就公布陆军新兵突破七八团七八级打击军旅团七八级扩大新旅七八级拉连德旅舰三面舰把它切入党的中国陆军停入监狱多级阶级组织七八团每日加大了不起拆下了全用来各地动起不要给来给补给日雄党团员松之前辈罗素塔尔维东格巴塔培育来团过了直接书记习近平的党委加固开进他对立塔尔维党的培养在举偷偷点点给拉达了去吧团结西人民巴塔组队西的雄人革命西的给领导团的直接书记习近平给培育了定党委乐极恰够的制度点被团员所举了切割预备大队内表达空白主角了各地党干部他，迷茫对外的准备，偏见的公布他用钱套，恰上我他养他吧，却用钱的国内偏见的三七三八六的钱吧，参观吧送他偏多过几个几浪在团结钱的，迷茫的浪脚点送他，基本的都是查得懂我。第六十二班党给芒草浪脚套也不久呢，米里卡的芒草的第二局他偏见的出不着，两局都不切割。党给确用了国持续他用他训练节目的罗定局里面的党年终持续的确用的各地动物他对了三百党组用的几浪在确用的团结起吧据此列出动物他团结持续的目的同情起来人家国际本家他列起本家组用持续的训练节目他人家党政组的二位女电都组用起来制作人路停了间的平穷三百电到将军案组成起来把阶级年送闹事从头到中央给党组用的团国际促进去从头共团局长团陆军党委马赛将用给杨特别西端连接到我组个团拉达的前辈陆军陆水连团编组的年数三百岁王军正给陆军陆水编组让军中单位的习近平给党组用公布陆军团拉达的年龄前辈团直接出席习近平给各国公布开进团党中央给在教规制团结顶十前辈才来的团队内部他用前辈团全国解决解决的训练结果日租差出不接的国内拉达的前辈陆军陆水编制三部团结的各地特别陆军陆水组织军队三点团加进党内蔡新马路民主他女秀穷路民主啊我秀民也不接他用钱的用些的去送了军队各地动物他通的爬的送土列顿卡压过住个
2: 용실의 체습 제네 롭종 롭수 랭겐 카라 리리신 치르밍 따와타 제니 꾸디 동와타 체균세와 현재서바 내들의 민네 렉주 지주로 덤진 제 제거바타 윤대네 지들 렉주 제디 렉주 터진타 렉주 넬케와 편제 틈바제 제거바 람즈 투장스네 리규 지주로 덤진 제거바타 제부니의 민네 롭종 롭수 최기 뉴대 제답타 냠용 상부테다 름루 제된의 규로 제바타 롭종 롭수 유남지엔타 폭변지엔도 유주로 그대 동교에 시송바시 왕준정기 정용기림과 당전주타 야지 당연 레지배 양탁배 시둔 레지 따와주가타 락다르치에네 랑도가 미망치 시둔 조바타 대응을 락린추 시둔 조토바치에그 외둔 딘주타 겐지 야구코른데 큐용라 샴디 슈배 시둔 렌지 따와 댄주치바타 탑주진 이슈 체로 당토 배제지 고급 덤진 체내 렌규기 체지 조바타 레주 후르다 체규 니르 덴종 체내 외도 덴주 기 시드 레지 따와 주바타 타다 퇴응의 고주바타 춘이 실송 레주 레니르 체바 멍시 덴도 동와타 푸르 펜베 레드 강만 주규 망기 체도 토메 섬든 덴송 체내 망르 펜데 준비 시드 레지 따와 덴주 체데 망조 년장기 턴다 충자 대다 림가 등위타 시중기 턴진을 지내 덤진 체바타 심느 유규 망추 외든 주규 타제 덴송 체내 雄장 최장기 시드 레지 따와 주바타 장비 미체바타 정지 레주 체데 락삼 남다타 로가르 雄장기 토네 겐쿠르페베 레지바 상부시 지에거바 지에기 내송 나와시 接下来说起习近平给俄罗斯三位北京定日间组织解决了卡脚三队南域罗晋南让军中等位的中央军美利卡的盲作人的体力今天新中列配件当我他女主张马配件当我人类与国所团队配件主角的各地当地抗争三队头北大空白的刘萨巴西暂时约明人为空
0: 上空中的各团队职业训练空皮措施，南区中间都做不塌。措施呢，地塘军区塌，三区职业训练空皮单位，南部三部地区军区军事武器部门些，措施脱脱脱，肯定着手团队针对塌，起来级别细致所切为止。中国曾经看三抗村的塌，军空新就说，他在三区军抗村的时期给。 军人选拔，无军事业，他定给职业训练空皮措施团，将其能去历史看给训练级别批阅别层面，推动他抗日前的职业训练空皮动作推动南域，他定给总督提供清晰充足、客观的定色图，给人员有机送不至。前头重庆北京职业马岗参与公司林金东、刘方奇。 职业训练批阶段为高度细菌马赛，训练批阶段为麻辣退伍餐的冬季，三十块钱南元谈春节抢冬节的，训练多起冬运气送不热。上个月新竹村人看教练新竹看给新竹把，提前转给去，本来给七来递不足用钱的，别给教练训练不打空皮用脚，闺女看准钱运气送不热，他点给从前拖。 马子国同学孙灿、丁孙身边南昌开启了天天下地，上军给这样训练北大空皮用具，他三区壮烈皮阶段位，南部三部队员工地当有其送不至。上军将新练重新听起听长选拔破准起，我去三队壮烈给团为了新练这样训练天，三区金康了松军级别，他满错全部下不级别，刚才几年他们进去语音，你多你三个略论就怕。 职业过程去初级就所在级别，职业训练贴，上军给军区训练他，蒙秋训练，蒙秋训练写了九六月起送不至。七月书记习近平去，平穷批给东娃，让我给开卷了米归了，全国的国组的，北大空平永久工地东归了他，预备谈对年，三区天天立起训练批给东归了，他玩脱。
3: 天天新壮烈他女局长为训练批给修建东归西组队南域，偏些局给抢的重庆呢，上军给女局长们训练纪律规训不他，第六困难重庆用给女局长们提供了马子国同学家的国局单呢，偏些局给女局长们提供定些，大唐偏向抢的国有土他们的呢他，曾经的呢中国所有不是，偏向了女局长们三边参与公司连接。 江西兵客，回顾南客女局长们，天空之前许多都归东他，城西一些，规矩他更接近送几个月了。女局长们启动跟送他，结合给天灾酿造了他。
0: 天灾脱水的特区团聚前，协助住给有些送不着。省内谈与国团联年节了，关键动员呢。几个书记习近平去，让全给天空连接谈送不着钱的，全为了协助呢，让全了对面空皮去开交吸引。第六一看，宁志春给去干了重组体验，那么三江西都去了。宁志春给车一去干了重组文员联干去主任，你们多去。第一个日记看不懂他，林奎南去看不懂什么，这不当一把马赛。新闻如据点别看不下大引起送不着。有多职位你们没到去，大为民工别尽全协助预警。康三儿没到他新这个签约了，另一个东西可以让贵州钱一本事。压个底儿，纯粹占去新这林奎铁达七角所过一本事。宁志春给车一去干了纯粹新这土些定西金古娃马金贵去。俺村你们没多他离过去所得被应变场面抗对的突出个月计送不着。陈一区宁志春天真不重组欧阳联港去德国欧元当我此定去。罗达尔永保国车中年他都计送不着。谁年他与国年这个规矩忙被我干了重组体验推卸的尊重于他与国祈求吧永保于不见温州土于不着。你们多去。俺村他有个天空皮具，他皮具东北连南三不多月了。他在雨果年龄看他指望前的，另个东西他孟岁年里，人看给新这个出完牛肉所贵这前的，也对给宁车子班牛肉土表天津春运去送不着。咋谈去找着呢？为女电视牌他，人群看呢，人脸给端木牌。罗姐呢？上群给北大空皮给人被脱，点缀江群用我去新月了。天天天天批个三不穷嘛塞忙催电子切入清醒。几个书记习近平天安去什么什么电波里边撒腿铺出去江南撒别托别尊亲别中国路给停车间去抗穷给立前撒吧总行一本事。
3: 上穷穷给旅载政策各主席不谈每日给随军旅载政策各出版针对看母体擦擦无案起行预警。刚才不落他篮球不落穷游偏松每日给随军旅在南昌街给真多继续你推动起问他旅在不错真多看呢女婿有个短信问谁
2: 其实你去见你刚才不落真多的安松不尊连前辈真多拿真多都六岁如果他现在如果给国宋那么他国国杂差过钱家不落即将路途没有他这面都现在如果给国国籍他们同的他都让记得来过的套呢，隔壁刚才不留真多的安松不浪不是。现在如果给保罗啊，等进去炸鸡，太多人最明白，落刀子胖去。来今安装木头两百、加百钱呢，隔壁买军用的铝材真造呢，俺们台湾也过去最能积极引些松不是。没松冷落的拍卖篮球不留真多的旧机型，你松拿热锅炖的真多出过钱去，那些如果给真多卡住钱不藏嘛的几个人呢，俺谈不两不谈。宁哲如果了安尼不他罗盖如果了安松不特别。这里头旅者不错帮俺的切记他喷出兄弟要过钱呢北部也是尊敬娘们上我们的签约。那些如果给保罗我这些的意见俺就在这不他真是不用给别人我安谈不脱不了还将搞不穷。俺就没对将大的说要过钱就引起送不是。每日的随军旅者真多的人出现特别越界我们学校人类的南昌小子的每个的真多的车部真多的过粗心。如明查这些的真多人真是不错在旅团特区抗疫团的真多的初步前行就把他推进到随军的旅者差不多南昌的恩人样团越界现在中国总给每日随军的大兵差不多南昌了培训三种的强化突破他三家总给强化特殊了培训给制作强化他旅者的居上强化卡尼特别不是昨个小子入面进不加嘴，卡是真多卡松切不长嘛，脱穷外，伸手热都偏熟。来前娘娘了吃东钱呢，没体外嘛，我南昌地那修土局专门去去引些送不是。
4: 今年时间也不长，一年三年工作穷不穷，最终给十多七个人脱穷。来现在水军给七个体力人，或者是修呢，全面水军给打遍外外也多也在永久热外降薪油。
2: 多叫他我对真多养过粗心我对真多那那些真是不讲别他真对起俺谈不谈你不浪一把他多叫真多那那句真是不吃的努力即在咱们松江我们就加通的俺谈不浪一
5: 把非常重要的日常真素现在咱们松江我们就加呢俺谈不讨论现在我们不讨论干了我
6: 다다리 구독 디나라 다 나라 앙기니 브라소스 전주 카스가네 요레 안디나네 알레 니부터 니 데스템데 가우서 시다죠 심나리아 남다 서르치몰 안네레 친제 양 디나르 슈트베 안네 저거든스네 유스
2: 총교 핀솜지 진도르기 기베미 책동 앞에 터두르나 사세 제슈부 니마슨주기 까마시다 까제 듄차 제 듄게 토네 안탄불랑게 제바타 베메기 미시게타 미게 테두르나 제슈부츠 뉴슈 유고 듄네 진도르 자 차부치에 타라 치리 남게 타 치린 주여가르기 카소소르 미시게 제바타 베메 남장게 안탄불랑게 바타 롭스 주가기 제슈부 리종하오타 내주 전주부 치린 양종기 카소송 미게 제바타 범위 남장기 앙탕불랑 유버시 제베미 책동 앞자의 앙탕보와 니마 선주기 내 그니 제베미 아동기 전도나 앙니불랑바이 정용기 류제 전조나 쇼딩 탕보로 세르기 따마직타 우유기 따마직 린투바라 하장가부 중시에 송버시 범위 기미 십자의 앙탕보와 치린 주여가르기 다딘기 전도나 앙탕보토바라 하장가부 중 전도로 맞이해공 정다르 제바 최수수치 마송 제마 티베 망웨 덴도르낭 슈투브리 치지 유에지 송버시 제베 미십자이 앙탕보 츠린 남제기 종용기 류제 덴조토 앙탕부토버라 가조로 쳔부충 로시 제지 덴도나 양갸르 쇼규기 미게르기 추브제 잠마세 종용기 총규피엔 숨 차자 폐제 쳔부조웨 민둔 슈주 인시 송버시 제베 미자이 앙탕보 리종 하오기 덴도르 치디 육샤르 강유 류줄레 신 강양 쳔미중 앙탕부린투바라가부충시송부시 사세 루가기 체도 서기 담아직 린투바라 가부충 모두 정다르 체네 제메 젠두르카나 슈주 인시 송부시
3: Shangkyong chong ge luze zhen cuo ge juxi ba ta, mi ri ge sui gun luze zhen cuo ge chu bie zhen du chu. Ting du luze ki nyu ce tan du xiu mu yu la, mi ri sui gun luze ki nyan tan ding xiu jiang mu yu. Luze ba mang bu ga ge le chu di, ting du tan sui gun ki luze zhen du chuan ni ge nang xiu ni, zhen cuo ge wo cha deng gu mang ta xi ling yu shi.
2: Ta ding ge zhen du chu. Luze ba mang bu ting du tan sui gun chuan ni ge luze zhen du nang xiu ni. 这人民认为呢人也就全当肯定我们也不是你这天没如果给让路你这你来那边努力不能对你篮球不能他目的不能真的看你那修于可把你后辈落进去给篮球不能如果给人民言行他定将用的旅者真做托修订唐不赢了呀篮球不能他目的不能真的那么长你那名都贵也不是努力不能对你将用的旅者真做那修订唐不赢 유치웨 란조보로타 약팅당부인베 모디보류젠도로카니나 슈기총바티니 믹세기 냠용식 인시송시 딩드기 란조보로니 미게르기 보로갸제 조르송토 펜주쇼한디 지역급식이마타 모디보로니 펜주와르기 쇼한디타 데레나 급도 전당 뜬치중로 라레베 수균기 망수 남장식이 젠도 남장치데 니나 슈거티 보로갸제 민저오니라 장추부급마세 소시양 하장탕부식 규기규 모디볼류 젠도르나 슈거규 노부왕드기 수준 미리 락제 남장기 이왕 초슈라 균가 테베서도 친유버시 노부왕드기 젠도르 남장 디니 와라 해바 친부유 란초 볼로로 미게르기 락제 개체 좀 유바타 모디볼로로 펜준 와르기 쇼안디 테베 개체와 유지 송버시 모디볼팅 당부 동두 미리 수준 류제 티 믹세기 이왕 초슈기 노부왕드기 로고유 류제르 가신 치웨 공기 니고르기 나즈 직베트 모디 볼로 오즈 소체디 슈누 티베 망웨 미리 수준 류제 남장 테낭 슈규로 로구 제신 유버시 노보왕드기 모디 볼로 모투 겐데 미리 수준 류제 티 슈누 티베 망웨 시스 주규 인시 송버시 대당 투종 딩드 타 수준 초니 기제네 토 푸드 리니 치겐 제수 대동 나리 투미 쪽베 류제 바 시림기 류제 기겐 덴진 타게 양유 Tenga chile ki dabin chongdar che nyongwe kong lo mangbo ji gyardu zhenre to lo ne dabin ta bijun namchangyi ki zhendur nan shukdi shundu ki gajo di gyardu tuyengir che yu. Tenzin targe ki nidong chubdun loro luze lobje dabin ruga nan shukunyi lobjin tuyengji lagu chengyu majung tadin zhendur nan shukyu chongwe hajang gabu chong xie sumbashi. Zhenzhen dabin ni chile ki yoje le dengu ba ta bijun ni miso su lag zor ta lozer dengu. Namjang dini nama minzaya lakze te zhezung qianbu yuebe da pinbe mengshir dende denzin targe ki biju zhendu la kangyo kom yuebashi. 전도로 처리차지 공기 코르자가 되죠 제네 하자라 직도의 정도로 제바타 전도로 지혜라 야 라제 심주 제베 전도로 남장 니가라 야르게 중요 댄지 다르게기 다 편바라 제덴기 편제시 교바타 대체당 덴바르 좀만둠나 가장 토버레기메 편제디 비슈 토제가 벤라 폭주야 야도 주기 도우지 송부시 시림기 류제 롭스 레드한테 댄지 다르게기 균진기 근지 차도 코르바타 윤덴 롭지 최 공기 다빈 가져 조중 지주타 제덴 롭젠 주디 수균기 다빈 리네 균두 캡데 땅 유부시 제레토 베드업 제바피 공기 대동 젠도르데 고급스 송네 수균 류제 롭제나 캡데타 시림도 자와 추부제디 미래 류제 미래네 미래 파라 다르비 동기로 람데 지신규 덴지 타제기 팅디 젠도르 차네 롭저 로지 다핀베 미리 수준 링네티 롭제낭 타르베 동교타 니동 숨줄로 모투 다빈타 비주 젠도르 나슈투베 저와 유지 숨시
7: 니셰코 니동 니스초르 페 랑쿵정수 시기체웨 로체베 튕긴키 덤드 낭쿵 타서 체휴브리 낭쿵나 로포르토 튕베 랑쿵 뉘시긴베 시기체웨 로체베 니스 튕베 원츠스디 归控车会陆续入局所给囊中囊团卡就不用归置前年囊中给陆续扩团团给送提醒得不用妥当女不借了巧有年西西切学的中等位给军练无云囊中将给军练主席选不定备瑞卡给国孙团卡带里团的藤子年不切脱陆控主席陆续切局所当年陆这点价年是妥当其修切着当地得不用温具麻辣推古仓土当年母队得不用女不妥当归西年送囊人
3: 계급누기주로쇼된자다돔스겐콜로튼조회서윤회소다종조치나오리 任其连列唐宋之前的你国土团别团为别人的三天年最别连列天宋前的立即批为别特别巨人领域的车真秀吧他是从开帕国南中土他们为领港开列团吧一些他们提人当县能团组南尼给您都不一第六年初北江南托米库尔夏东土面罗尼许亲别罗西一别给真主以前向给彭友儿米同冷静穷为保险亲不给个多级送不车
8: 郑多国苏村将用给人看所所给归拢起他连日看给李苏别天南湖大修炼郑多天王起不去他儿特多国苏月郑修不去孙宁特别当谢起塞用为给西摩娃孙归亲不贴心错在那天没得不这听一本人西摩娃八三准备连日民政委念随别西人给特色唐波儿别不起催了女王什么穷今年来团去人吃来团要不住给一些送不着西摩娃翻有宴客
3: 连日他连年民政委密心归为登居年纪归门前不贴穷年当了哈萨姆南达他迷茫了小学主把陈表长下提醒至亲年不接给基因浪切四门的年龄连根增助几个因系送不至郑多用杂场了出去退位月他是接定促穷期当谢给南权他接接村大南年提醒秋队旁家界确实地位干场接多给多年是因为了干么给的 恰个昂唐不谈你吧送不借托片当不满些恰个托片村儿行队本意这一本事真多铁将用给米日看给列苏班让这么把他平时落平比日期别低不三不写对不满些你嘴别登于另外句给切列苏不去连年点送去恰下对别胡森批我切约恰个昂唐不托片他是从去明星落水给跟去准去 他定给恰个贴俺没给了给恰个明白明星来日既用了特别恰个形式俺去省城连年托里给批呢别不起运气送不着上庆全集合所错年最边角谈车站龙苏城外北部站选拔张中原去登具穷连内路前不到土孔德吉马上庆全集合所错给母铁当些真多所给结果忙散别年连苏别三路七岁给阔到头的当地退着三班连近三不就运气送不着
8: 譬如日在街区给车中各送吧几岁就不断年你需进一盘拉三年五日中午就在新旧看客龙年谈年成新旧所以所长周围访客日在街区里听不起给我年谈的给客别 七国七国他不归七国便内退了命令新旧七国用一人去送不至他另给七委托来这一看几个七年开不定续切的七天七这一看出归这些预警中国龙年谈年轻期细节开工他总之就说提出三百龙年谈年轻历程三总期的所给天年六千七年五日中国龙年接近落错的操作饶恕光启譬如给中央所问别龙年忙不通穷了譬如寻给车这边忙不通度米日给去切磋物切别龙年了明星给人谈点语他把图中华米日集团错别读戏电组切语帖给钱点别女不通行语气送不日兰州六千日熊六零期给跟前娃周中某一六年九四七九国期日熊谈切得过六七七不赢陪了明星期日内他六月陪送错不月他定给切我贴日熊切不他六年三中切不娃别人切个女不亲不听就日期送不至他定给车中切过别人送别给陈翠娃写不他肯别没多写与写别看你不得把妈写六年期就在日熊贴切过了写不着讲前年连人给七年开不他人在三组没玩比人七别地不写对于本事选给车这把看准起年车这七别龙年提看教定居银别龙年谈是内有关情侣送这些有关了三系七星预计送不至平均六千给了吗曹宇没起他定给七国能全批送凑不多咱们去了接着也不行呢提咱们去了接不到我怎么写撒总提组织给女朋友听给语气送不至他听给平均人才接去中这些问题中国人才接去看望听做给组织能行平均谈湖北四国人给人才娘做给娘这托做你七不行呢湖北谈平均给人才习近七国娘这丁色七不行呢是平均人才接去看望听做给重启李洪川给你为了谢人譬如给龙年谈年轻咱们去撒总理这批给情不穷于三年让位给七年接去新年把抗忙所用切的譬如给日子接去于龙年撒总切割这段前年让穷给人年多期可以作用切割日子接去给女婿给所必运行送不至其次你去见您听了住上用将四兄三九兄列看起三九用扎村的错题你多你四主律后给一路人的与国推请起只有你催我真的无事后我重温给书记选拔四兄起军列重启选拔罗动两起你多你四主律一路人的与国推请进到古别次你年年次就年盘自谈起重回作为你军的他各地推请托一路给陆军人的他孟岁人的王军起的他湖北人呢，开去你们这些地，忙做谈这这事不谈，能全定事吧？提出去给起我去给人呢，给跟总些你管不着。你到你四周里，一路人呢去前托湖北谈，偏给人呢你们这些地，每日听这些南北文化切割谈，忙做也切别南北不脱听不切吧？忙做也搞不切别的才你话，人呢如果听了批给动话。归用雨国传不着偏往七八千千年千年谈春穷期他才能送去七国比这零年用我七个满岁国祖在我谈绝全作为人在这段忙做人的政策从国满诊所给梦之七国比较运行明儿车这列圈擦擦我我们必行一个日罗国崇为车站部长选拔罗国崇去人家雨国去当最书记老云去安全人类军警七百天你为路线呢皮穷去日子里前杂种七百天三对七的天皮穷随军人类他提着三百狂皮等为绝权作为宋之腾四千余其宋不至老城去满桥贵宾局给局长熊苗一各地一路人类与国推进去从国满进去文学村旅途老城去去开发推进给国际队别密切他唐不尔顿地听了看上边显示他努力都把钱与其送不至
9: 下面三句都对卡机谁说呢
7: 你现后让将给安控七年用回追别将为追别控制车路六点巨细细不占行巨细提让将给七球国一团会谈送之前呢给可给控制车路列团历史动局规制团局前的搞规规制推仓所谈车路从抗盲动动画你住不来人得不得着动画盲片写不出人波切不所据给控制用呢解决切别定修安会切入动局行不行你去从那总体杨慕容从对各女士过把你问他对于你爱呢从不送给女士在爱军魁从所他心修天天团结监魁天天心思人类三对团结所从所那个骨皮送出所你也真从切不他每天给东出给他从对国外用于紧即从破国去送给给住了穷学人
8: 记者将孙呢去对人拍，忙些电动车联系的，重新给路杆记录你到你四柱路，警用所接对车队前边去过，南索也都是重庆已经火了总图别物事，前回托。新秦坦上用军，重庆县苏区书记他，新疆团结组专门的西人给日前撤军入卡西区西固一，日前日前撤军七百马赛，三级抗给文明学校人员三队团结他，人员谈与国军控持战七百日。
7: 你去在于松起，人员谈参战，吹电节相比松起，突入三边，西边六零起绝团作为七个别的，组织兄弟谈，登军两句，各地为三支所举。每日听这样听他，金孙年不所提及，总之六十年完他，曾与容面重叠，激动重重他，搞不谈情，总龙年康所了样，推几度切过别呢。每日开给蒙错给通能谈技能，点价给能忘记，推都当学的。你就给这总体，即使欺骗难查，大致相图，老大切过说不谈。这许艰苦会，即使弱脚特举，两面吹成了明代国的。明儿即使起来的，新科目加一突破七十三起，艰苦我们些。刚挨预备王不卷接推三个去他，国际兵着追不他，我所可断前学不得。西子重启起，确实着开西北下不着战斗各准备特多，你推前不他。重启提总谈去开起，战术如开起，

0: 진다 고라 키랑가 탄다 탑시 가르베 지역위대 외속외 멍고디게 람사 교르고이
1: 그치 당도 레가 클릴 지구 제 말베 멍고 편지 교르고도 증구도 아니야 그치 부여다
0: 당도 멍고디제 삼탄로미도 예라 하시오 타다 람사 외속외 멍고디게 멍교비는 가서 그거 배워 마시
1: 레스 너든세 마테로나
2: 真真，让俺再来一遍。我是，让郎西扎玛个修着吧，年年月蓝色说话亲姑。莫个，让家拉读书给我亲姐，住自己，住自己，可把住着。让给江吉拉成些遍，让俺们都住年是吧？用啊用啊，特别是，年蓝色读书给俺亲姑。 真真，这是我给你夸着啊！呀，让吉拉夸月，让给，让吉拉夸月，我给得着啊！让么是大年一百年了呢？
3: 江秀喜，我中没？
2: 我狗哎！让么亲的，我亲戚还叫我嘞，让给阿妈再么这个月。

발라 가상 기량기 구자 파리아디 기량기 지정게 위다 지상로 뇌벨에 같이 괜찮지 是吧 발라 디니모 기량 구자 파르드 지정 칠리유네 뭐라게 뉴욕 뛰네라 가봐 겹이 엄마시 제 마시

0: 도서관 되도록 왜? 라는 시행이다. 라는 이거도 왜? 뭐가 장시? 라는 시행이다. 让牛都贵，牛马哪里香？俺成都两个月，俺牛的。
1: 志真，
0: 让牛都贵啊！牛马哪个这？都说结婚，他零三三九。
1: 俺给他，俺给他。
0: 牛马哪里香？都说结婚了，他零三三九。
1: 志真，让苦把雨。可真巧人。妈可真小人，伯母，伯母，卡线索，我自己的，伯母你怎么听这些，卡啥线皮呢？

0: 이니 잘어여비 대쇼 됐다 나 제주에
1: 내 잘어 권다스가 여비 카상기 DNA 이치디 내 리야 남아테네 용유 증마사
0: 전다티 내 잘칸 화치시디 라니에 가슈 비메드르고
1: 前头，我们你们多看那些古币。

0: 파리 년 안타 걸려요. 걔라스베. 장문의 경고도가 얘기매 배지니 나과 화단 같이 장탄도 준다도 요 맛이 시기베.
1: 경주 라모도 노조나 셔지르베.
2: 가슴. 아.
3: 배인이
0: 야. 가리. 바우 제 김예미 아.
3: 얘들 제네.
0: 로랭 아 키슈.
3: 이터주 레스. 용아, 얘 제소. 얘 제소, 라블레시. 다 라블레시.
0: 페이니. 또 나세 꼭 칠다니 하지. 상제 코다 급듯이. 고로 보시니 나고 하다 같이. 다시는 큰님도 시가 줘.
3: 페이니. 리저주. 그라 좀 되면 그래.
4: 你别能没水呢，俺们都住了你个屁的。
3: 年轻哥，就莫打到去。
5: 依妮。
1: 伯伯。舅舅，伯伯把刀，伯伯把刀弄断多。你个马瑞。你妈是一
5: 这样四名的
1: 俺起来才来注意俺起来俺起来舅舅俺你给不过你们都是要给看见钱币吧不过俺们下去中妈是一人妈人让俺过我登记俺起来不过俺错觉得
5: 让四名的依妮
0: 依妮用俺学的依妮不睡了不睡了姐
5: 你先去姐姐姐姐姐姐姐
1: 姐姐姐姐姐姐
5: 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1: 姐姐姐让俺家人呢，念了俺家的，让俺家的，舅舅，让念了马舅，让马舅大姐舅舅。
5: 李成俊，这马舅突然死，你都当他注意。
1: 成俊，
0: 依妮，
1: 然舅，我然痛对不住，
0: 你谢不住，你莫然谢不住。

0: 탄도 외계 외계 탑시 가게 쇼 마시베
1: 샘류라 고모츠 티샹아 수티브라미도 팔로 니스케 버스미 티녜 레공슈이
2: 티녜 레공슈이 맞은 너무 참 시계를 보내이
1: 고모츠 샘류라 제가 좀 예를 주이
2: 레슈다 리정주기 변조 교전디 탄도 최종 샤사샤
3: 生然从对公司控制控制给猛威的两个厂吗为错把自己的

0: lop chi gi chi la xin tong zhi zheng yi lis
1: a le
0: zhi zheng am la ge pei yu de sang an su xia su ya wo yi bei ma se cong ya wo du sa ma se yi ge na la zhi zheng ge ga ro em chi se bi chi xia ha xia ga
1: 这人也该说些皮子他都嗯记着的话卡托嗯记着哈雷也卡托的李奥南上给一万出去的听这人是的话让给东西回等死了有吗是这些来去我的一万出去去不去我们的让给什么沟通这个样子姑娘我就当没的他就当没给他姐
0: 你让个心不不认，让那让个你心不不认，长相是多少年？你也让个心不不认，你也让个心不不认，你也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认，让个心不不
1: 도스카리
0: 왜 차샤나 같이 와 같이 가지
1: 야 자슈다 저번 저 뜻이 왜 슈다 저번 저 뜻이 왜 왜지
0: 유신호 난 요구도 그야 아 슈제 같이 가
1: 얘랑 친구 저번 저 뜻이 없어
0: 난 요구도 그
1: 난 요구도 저번 저 얘기는 나한테 봐줘
0: 문에 가슴 아쉽지

0: 지금
1: 라암 집이야.
0: 어, 얘봐 엄지래. 얘도 지금.
1: 엄마.
0: 야, 이제 엄마 보세요. 아.
1: 엄마.
0: 뭐야, 잘못 쓰였어.
1: 잘못 쓰였어. 엄마, 나 니라를 치했어.
0: 걸린다, 걸린다.
1: 저.
0: 뭐야, 또 스피게 쳐다.
1: 뒤에다, 엄마. 엄마.
0: 저거 더 오면 줘.
1: 你们看现在 QQ
0: 地见面可能有吧阿辉那有米俺这木菊的有米面馆干的俺这啤酒啥些的可把人金水水米啤酒阿妈把子牛妹妹呀阿姐牙酒阿妈呀给我舌头呀
1: Linda, 아지, 엄마, 아지, 엄마, 어디 가지 쟤네, 엄마.
0: 저 아무 대답 못 해봐, 맹간 줘.
1: 안 좋은 분이네.
0: 야, 나 들려 매다. 니네 쇼 용을 줘다, 좀 맹간 리그지.
2: 지, 다디.
0: 겨우 엄지대가 줘. 나서 지도 하면서도 가.
1: 야, 줘. 줘. 엄마 할래 구 아.
0: 가셨어.
1: 줘. 若不 체면 쇼지. 太对不起다. 얘 아무 겨우러지. 얘랑 쇼티 줘. 얘 쇼티 줘.
0: 다제나 잠은 옛날 친구 용도게 네 밥에 나서다 친구지
1: 용아 야자
0: 신조
1: 어 엄마
3: 그래도
1: 前提是不让阿妈准备那是有着哦是前头可对绝土是三号姐大华姐你休听着你还阿妈接不着急你阿妈接不着急的
2: 你休听着阿妈娟儿你来俺俩你着叫我着明天俺俩你哪去哟哪次去不是清清不是的大叫死着阿妈俺们家妈去妈女儿呀大妈女婿我看着肯定赢吧俺最风云了赶着这个用吧啊我你安徽怀顺的姨俺最龙巴生兄俺是穷死
3: 对的,
0: 俺们家妈去啊什么都瞧我妈的我大风月烈餐里面吧俺就让了面具前点点抽个人我让俺们五十个月不咋多哦莫俺就拿了路不都没推把你来咋的俺
1: 雪安，明让个吃药不是？俺让去若果他亲都吃过是的。主任妈当呢？你还啥没有？俺见过是娘子在那开药嘛是？没啦。去了，听着都心酸个啦啊！
2: 娟儿，
1: 你已经去让个吃了，算吐不进去。我
2: 这
1: 要的，只想我看了女婿。
0: 莫拉，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托见呐
3: 雪，快去。
0: 周信，让团团先去。
3: 好嘞。

0: 둘이 가라. 네 캐나한테 됐지. 네 소가 괜히죠.
1: 네란 셉셰오. 어. 이게 먹탑선 둘이. 상가체네 괜히 수 맞다.
0: 제제제. 어. 선두 난다 먹어. 뭐뭐디게. 세제 듣기 맞다.
1: 뭐뭐디게 정상 안에 쫓다가 키옵이. 장아 키옵니다. 됐다. 단도 사바 때문에.
0: 제 단도 사바이네. 성인 가보셔 줘봐. 파나네 편터는 요마리.
1: 네 뭐뭐디게 야비다. 산유시. 계속 뭐뭐디게 재면너. 정례 집에 가 레라보셔 마리. 머신에디 사와지 커서 선주리. 깨깨 마시는 용도에.
0: 아, 레스 레스 레스. 네, 두근 두 체죠. 야, 시슈니 키나게가 또 샤로나. 와, 레가 제대용 봐.
1: 아, 지. 텐션. 잔레 또 스구입다가. 함상 개면 삼등기. 도시. 네 장아 키요 말베. 어. 직당 샤오.
0: 장이 용수래 장이 고가지 봐. 민만 고선장 고시 근데 스키 고래.
1: 단동아 현티를 싸가지.
0: 그나기랑 그 장이 샤베 주고 네 주시디게 체라메 봐. 저 하나 루야 유비 주죠.
1: 캘린 톱도 왜? 어. 영아. 현담산 캘리 유튜브.
0: 라.
1: 유튜브.
0: 아, 세 딱 유튜브. 다 욕샤나.
1: 현수야.
0: 라.
1: 네 챵스이 되려 대마시 앞다 차르다.
0: 아, 네 년신 거유. 도로 대변하시. 기랑이 우리 인부를 봐. 봉이 미상매. 기랑게 좀 봐. 네 그래. 네 캐래 줘.
1: 영아. 얘랑 이지 채워.
0: 아.
1: 어야. 나 비가 다
0: 쳐. 아, 레스 레스. 아.
2: 왜? 캐즈 루진이 가자. 주시다. 뭐마 갑지에도. 초야 혹시 나도 와.
3: 아, 저거 거다야리.
2: 거다야스 가시데.
3: 장서바 저 선물이 섬중에 미디베마도 배주여 말다.
2: 주제 토야 여러분 배주 토야 여 말이스 가시랴.
3: 왜 바고디? 장가 시간 봐. 정말 당시에 저거 용고 말했어 뭔데? 네 세브시에 비봐. 내린지 네가 두장 내가 줘서 뭔데?
0: 네 가서 내가 여 말을 슬랩 좀 와.
4: 거디라. 정말 내가 같이 했어. 정말 이너 정도 미디를 냐마 쳐버려 아. 할래. 뭐뭐 가봐. 지금놈이야 언제 여 말이래.
3: 영아 영아 영아 지금놈다.
0: 지. 승자도.
4: 오태순, 장사 질문도 와. 당사신이 거두여네 정수대가 밀어 선주래가 쇼스도.
0: 띵원해리. 정도치. 바고디래. 도스트.
5: 네.
0: 선이 다자 잡음이 정수면 쪼고 있으나 선주아. 바고디가 나러 치유.
4: 야지 야지
3: 야지 야지
4: 야지 야지
2: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야지 선주린가 치운 배.
6: 글쎄기.
2: 네, 이제
0: 무시다. 자, 자, 대시다.
6: 글쎄가.
0: 자게 전에 민이 깨웠으기.
6: 아니, 억울한 게 신수게. 이제 뭐란다, 뭐란 아마지.
7: 왜도? 예.
0: 남산 미스임.
7: 소생 부래.
0: 미스임지.
7: 셈셈셈.
6: 어제 야야야, 아구 대수. 글쎄기 아.
0: 장근이 봐.
6: 我这一个月，我这一个没呢，明年不哩。俺没，没，冬季大白干哩，为多。
7: 耶，
6: 努力点啥事呢？明年都央行的教育，他得讲啥事情呢？就说。啊，行，老师，老师，爹。阿古天顺，卡今年吧？我也要彻底把三军归。妈的，你阿妈明年去教书去？是，明年去你。阿古天顺，明年去有没得？当俺村里的第一个。
0: 啊，这热天呢，热天呢，家里多难的地狱是。明天人家开始干了要的，这有这老等过的，你哪晓？让他去到前头不对，让他俺村那个小心了，这过个单独过，听着人家要的呗。
6: 啊，这后天是年少心的压的是那边，爷爷免得他个不的。
0: 他这是这是，让主任来这老友，旁边的许多钱么？许多钱往上面去偷买的，为的。
7: 耶，
0: 没事没事。
6: 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
3: 유마게 미심과 용배시고 안주로 가도 야면도 아고 텐수 가서 재비나
4: 아자 조유려 고지 쇼주에 개비하게 탑시시 도한다 안주대 체제 대년 켜는매 마스고 스년년 잘가들이고 켜는 진부민도 아자 아자 계속 탑시시 도한다 고지 小 u 给不着钱俺就通过啥主意再追给这亲戚要不得给
2: 对的我不知道马七行我
4: 再追给这主意
2: 俺不知道马七的俺不知道马七马女的
3: 阿姐
7: 欧阳亮
3: 阿姐欧阳亮
7: 欧阳亮欧阳亮
3: 欧阳亮
7: 阿姐
3: 欧阳亮
7: 欧阳亮
3: 阿姑
2: 阿姑
3: 阿姐，阿姑有亮，
7: 阿姑有亮，
3: 阿姑，
7: 阿姐，
3: 大哥这就回，阿姑今天是最热心嘛的，
7: 阿姐，阿姑有亮，我这冷心哪里？秦雪，马腿是，秦雪，马腿是，
3: 郭同志，快去干，
7: 快去干，通话求马里。让上吧，封印了这边路边些事儿，上不中哎。
3: 看这个啊，
7: 让看这个，俺没生原因。爷爷，
3: 没事，快去吧。
7: 爷让去，阿是听俺心大主意。很多人，新疆阿是的，俺手机来自乌丹木的，让你们都心想。
3: 张卫东，俺村那里没生个爷，是快去吧。
7: 秦雪啊，让穷过去，让把我们穷过卡走呢，听我记得住呢，拉下给心松。
3: 张国栋，你，爸爸，
1: 阿五，你先打脑子，你听这声脉，听见俺控制蓝天雨，你听这，
7: 对，客气，
1: 阿五，让开心嘛嘞，俺回来迎别，明天跑没得，阿五要两个入侵小人家，怕起心思，他都过年控制哪里要的，俺生活上去。
0: 地别回来，大姐说我来着我的。提前记住，如今呢，村子操建，他的两间汽水店，大姐说我年龄小的哩，他姐是，工人们的七岁两间哩是，年薪能给，年薪给不给？
1: 年薪给，一年。
0: 那这先忙活，先忙活，老油老油，老油老油姐，
7: 抓，抓住。
0: 姐。叫人收集人不热啦，咱们先塞着吧。叫人喝了几年呢，这身子的肉还喝了有呢，俺可都

0: Kelsey.
1: Kelsey. 아고.
0: 아고. 가세서. 나비게 다시도 우유.
2: 왜도. 뒤에 딱 제서 봐. 뒤에 추락다가 죽으리. 자기 유마치지. 추락이 추야 싸가요.
0: 추사가요에. 넘뒤에 추사하면 루신이 개 제사브로.
2: 주도 정말이. 교수님 규.
3: 왜도. 라가스요. 아. 그거 뒤다 뒤에 추락을 추사하기는 지망 안 주신가 초당아야 용거로 봐.
0: 추사비는 고소하고 그러 봐.
2: 교수님 규다.
0: 요
2: 칼이 하면 그래.
0: 교수. 슬로. 이 말을 루스지. 안님도 저시.
3: 어,
0: 야 교수.
2: 탑지. 자가 미자상마. 제지 안사시스 랭귀지. 추라치니 추라치. 신기나도니 신기나치. 나한테 있는 야호지 구드슬.
3: 용아. 제가 가지고 있다. 교수.
2: 제가 가고 제 제지시.
3: 소소 내가 제가 교아 교수. 교수다. 제지
1: 교수 교수 교수 교수다.
2: 저저저.
3: 교수.
4: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교수

0: Liz,
1: would you like to
0: chip to that?
1: Yes, yes, mother. Kim Zandi water, Yinji, Sawagan Gurgubi.
2: So, Tala, this is honey, Kiran Yonzo Kadisto.
1: Yonzo Samusho, Kim Zandi, Tuzer and Shimbodo, Gubdi to Sawagan, Yinji Gurgudo.
2: Tango Tansha Square on.
0: Toko Jizo. Oh, yeah.
2: Les. 너도 최시
1: 용아님 너도 와
2: 저다 주식 가져야 되죠 다봐
1: 야무 주식 못 써
0: 더더이 창문 양채치야 지수 대유치다
2: 내게 예부치야 스벤다 수도스키시다
0: 아아
1: 哦,是沒給我的。那是也不去啊。我呀,要不去啊。那是給他去了,那是。
0: 繼續。<笑><笑>

0: 랑 같이 다. 레스 치.
1: 어, 나 세사 세사. 어. 기나스 주라. 주라. 기나스 주면 돼.
0: 아, 세사 치 아. 같이 다.
1: 세사. 비게 겔링의 김사 조리.
2: 동훈 씨 봐 보세요, 말베.
0: 기다.
1: 다그리.

0: 사우스텔라 광부 튀는 모습 타이는 베피의 쇼트 모습 그냥 공연 역제스 나고서 적동서도 속에 광부 쇼 보인다
1: 정말 영화 우리나 양자 주는 거 아니라 그래서 쇼 보인다 그래서 쇼 보인다 양자 주는 거 아니라네
0: 광부 쇼 보인다
2: 쇼 보인다
0: 광부 쇼 보인다 클립해요 클립해요
1: 클립해요
0: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다시 나

0: ཁྱི རིང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 27월에 리무균 체제심 바티 콜레 마조비 어리리 이지 메바라 교신 여버시
1: 지지니 슈니 우르스게 송부 우르스 시디갸즈 시베 먹주주가게 막종 팅치 체디 난첸도 링송 니고기 미빈라 괴동 당시 지지 주군이 자맹 안지 시주 칸기 성규베디 유련와 시기 니도 니슈니 르 베시 시베 정준 슬람 불람기 바도 튕기 나슈베 投戏月把地天年紧送七八塔跨巴甲面托持续七八自追究这几绝多甲面年用这七八僧俱乐行呢投月把地许多破北给我有人给投月把西给他错不起一不是几次就过年一人一四人吹奏给吹奔卡里巴比伊拉给给斯巴格达尔层次学地伊拉给森金阿米迪塔伊拉给斯伦扎一地 伊拉给万出作给出边哈利布西街塔卡索索尔见证的东西伊拉给万出作给天年三扎别的哈拉布西也见证能够伊拉尼突破生心给修金破七岁给给个车型一边伊拉给边角起边了松永切局北归切局引起去不是其次就过年伊斯兰给斯伦内塔尼亚会议这南年交托伊斯兰给都给马顿都秀 斯里亚刚不足够点点就没事解决多都给师兄年提年伊斯兰给只有先当天空龙灭不上时提密云年伊斯兰马给铁空斯里亚的卡贵切不提清谈吞把有的七个月节过当当时语言西边南界列电年年冬西罗偏东切不谈铁林跟走年几点看不给干嘛出为了得西策林切个天不是
2: 年老老些男，你没规矩，切入前的语言识别困难，你们规矩在万把里搞不明白。而你开辟区给进的短板，若叫普及偏东切不是？我讲普及贴偏东切呢，上我开些松节，村村起的车位，苦叫给念书同位，若叫起的车也不是。
0: 什么人家？天地生就，学什么音？
1: 体外忙外，生就看对呢。中央人这里问给生就规矩，成为多年，其实有不少。另外，三公节有。

0: 陆冲给松马参拜给吧，松看给我查图片。刘松就说你穿哪给吧。
1: 真的给没给名度？那么亲民度？
2: 康英是那江家村那有嘛事？这点省这嘛事，陆基鹏子江家村那娘子气最多。
3: 嗯，我是从哪回来的？我是江家村那哪里来着？
4: 杨妈。
3: 对。快别嚷！
5: 你可真的可真没学过家务用具。点这个鞋都，我带你可真来碰面。
3: 杨妈，牵着我这条狗腿啊！
5: 楼主的个肯定是在天秀亏了这位呢，但现在了，天最吵拉蛋的全民都来玩卷去了这些。
1: 这是狗腿蛋？
3: 对。就做水吧。
6: 康桑，我做小乐子的，我不得给了小爱啥，我不得给了小路啥，我不得给了小金啥，钱能给做水吧。
3: 康桑，我录给你。
7: 我录作业。
3: 我给录你。
6: 我自录你。
7: 我吹录你。
6: 康桑。
3: 你吹把钱咯，可是江家该叫乔丹给从哪洗的？
6: 伊那可是店员呢，江家从哪买不开的伊呢？看啥小爱？你这看哪怂？看这什么多钱我也开的？
3: 皮皮打对了的，
6: 打对了哎。
3: 打对老弟妈妈不依呢，打对老弟妈妈不依呢，我都拼命夹不进。
6: 打对老弟妈妈太多嘛了呗。
8: 蒙古打，我也不是姓马的，我叫他姓的，我都老笨是呗。
3: 我是姓杜的。咱们森林姐，我爹妈去打。
1: 你别洗麻了，给我陪着。
3: 谢我妈的，谢我妈的，你大爹老的偏头还是没给进去我上去。
6: 我的，从哪大爹老的，从哪啃肉席，从哪去叫的奶奶偏过白天过去个人，江家奶最扯的，从哪大爹老的八千，最是可以老八呢。你从给从哪个？从哪个去叫的奶奶面前？从哪个丢瓶个人？你吃了月饼江家，从哪顶这钱用个人？
3: 今年的从哪几个点的啥？到前呢，江家从哪买不开心呢？
6: 你这些呢，让给国村有名度，大队老弟出来提前报个名度，俺这所有大片位没羡慕送。
3: 俺嘞，但也好可是，他这个连个连拉不住，大队老弟所土皮呢，从哪去碎片位没辛苦去？你这钱皮呢，江家从哪拉是土的？
7: 干了家全部买账，俺到路街街老耍钱过。今次我的，俺你孤单啊？
9: 你今次也给我？
7: 哎，天气电影机的，老马爸呀，真正用不着，拿老个得给苍蝇滚下下。
3: 路途不长个，少吐不多个。
7: 那倒要么是，俺对是。
6: 嘿，都是大队老的帅，也不是我在说多的呗。
3: 你用过枪，陆基将我搞了，陆总都不需要钱交的。
0: 江哥大都不需要钱，不用不得，老帅不打指望看着人。
3: 江哥爷呢？给我把小妹寻个人吧。 도쇼 제보유노 꽤 소통우지
6: 랑크 좀 주세요 됐을 때 개음해
3: 네 그 좀 주세요 그러지 뜻이
4: 아직 타가지 고비 도도세 참으세
9: 고주 가르치제 까만가 친소
4: 가리 까만가 친에서 도고 말베 군이게 소모토 이너 키라니 야규
9: 군이게 대에서 도비도
4: 도스터디 견스 찾아게 소토 우미도 쟤는 계속 같이라 여봐 맞아 커서라 가여대
9: 계속 씹는다 광고 맞어 계속 말이 계속 소토 로제너 나한테 가리 줘봐
6: 계속 소지를 갑자기 가져가
4: 네 소개 제가 마스 앞이나 가서 같이 지어오지
6: 군이게 수도 없어
3: 록투부장게 니네 수도 없지 마
7: 수요 차고 총 이네 턴도 턴쪽 세시된 고기
3: 쟤 너 뭐 못해 되냐 이베
7: 이 얘기 쥐게 냠수 세일 뜻이 이야 아이 아이 아이
3: 六处大，一路给你全部脱下，给我给挂着。
6: 娘啊！